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똑 제발 나와 소통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널 위한 사랑을 이렇게나 많이 준비했단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런 마음이야 라고 진심 어린 호소를 하고 계신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루를 살아갈 그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을 수 있는, 그 내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흔하디 흔한 메시지처럼, 단체 문자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생각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흔하디 흔한 명언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꼼짝할 수 없고, 그 꼼짝할 수 없으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말씀을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데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의 감동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씨앗 신청 해주시면 되겠어요. 샵 9330번 씨앗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너무 감동 아니에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와, 내 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겠죠. 다른 양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막 그런 양이 된다면, 내 양은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양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뭐 기도와 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 양들을 안대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 너무 감동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아, 멋진 말씀 아닙니까?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좀 다소 말씀을 읽으면서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좀 추스리고.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가 오늘 키워드가 아니지. 오늘 말씀 씨앗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제 말씀 씨앗 이미지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좀 푸른 물감 느낌의 배경으로 이제 말씀 씨앗 이미지를 좀 제작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받으시고 좀 푸르른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푸르른 마음,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 볼 수 있고 소망이라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말씀으로 비롯된 희망과 소망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씨앗 이미지 누구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 켜시고 문자 메시지 들어가셔서 받는 사람 번호에 샵 9330, 그러니까 달리 표현한다면 우물정 9330, 이게 받는 사람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010 뭐 1234-5678 대신에 샵 9330, 그러니까 우물정 9330을 입력하시고 그 내용에다가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전송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9330번 말씀 씨앗 이미지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응원하면서,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안 오늘의 기도문. 자, 오늘의 키워드 잘 들으시고요. 오늘의 키워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네 피읍 지읒의 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줄 알았죠? 네, 피읍 지읒.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좀 흔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이게 이거 그냥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낸다,

매일을 많이 쓰고 매일도 약간 옛날에 좀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문자나 혹은 이제 SNS 메신저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보내죠.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 메신저 있죠. 카띵동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많이 마음을 좀 표현하게 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피읍 지읒에 이것을 쓰면 정말 특별한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롯이 정말 나를 향한 메시지, 그 상대방을 향한 메시지,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거로 여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예배 현장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성껏 준비하신 이것이기를 바라면서 자 카톡 아닙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편지입니다. 편지. 자 키워드 편지거든요. 샵 9330번으로 편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어떻게 보내는지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네, 편지 그리고 씨앗 네, 각각 문자 남겨주셔서 준비된 두 가지 선물 잘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581번님께서 편지 쓰고 받는 지금도 쓰고 받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자주 읽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귀한 것 같습니다. 라고 뭐 제가 좀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보자면 지난 7월 달에 저희 아내 생일이 있었어요. 생일이 있었는데 제가 자랑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정말 오랜만에 수년 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편지가 지금 굉장히 뭐 김치 냉장고 위에 덜렁 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는 뭐 그렇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편지입니다. 편지. 자 오늘도 성경 말씀 씨앗 허락해 주시옵소서. 0712번님 문자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편지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받으셨죠? 네. 오늘 말씀들 참 너무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찬양이 하나의 또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의 또 고백이자 편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의 편지로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들려드릴 찬양이 장근희의 가난한 마음이라는 곡이에요. 이제 이철규라는 성악가랑 같이 부르는데 아 진짜 감동입니다. 이 내용이 팔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바로 팔복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쭉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이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마음 깊은 애절한 편지 감동 가득한 편지이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편지로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장근희의 가난한 마음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장근희였습니다. 가난한 마음. 네, 이철규 씨와 함께 불렀습니다. 아, 좋지 않습니까? 아, 네. 뭐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아, 이 너무 저한테 좀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팔복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7358번님께서 저도 매일매일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가족들에게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쓴 어떤 그 글귀들이 아니라 말씀 구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이 조금이나마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심기고 오늘 하루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일단 받으시고 또 여러분께서 누리시고 또 많이 나눠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씨앗 감사합니다. 그리고 3978번님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이지만 금요일이라는 출근길의 마음이

이 참 가벼워집니다. 예전에 문서 선교로 엽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잊고 있던 대상자에게 편지 한 통 써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시면서 오늘 키워드 편지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과거에는 편지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보낼 사람 명단을 쫙 짜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편지를 쓸까 고민하면서 아,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러니까 뭐 그런 짝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예, 괜히 스스로가 이제 기준을 삼는 거죠. 아, 얘한테는 두 장, 얘한테는 한 장 정도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 편지의 추억.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써보면 그 상대방에게 특별한 감동으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요. 5824번님. 아, 그쵸. 편지. 예전에는 라디오 사연도 편지나 엽서로 보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문자로 보내게 됐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니까, 뭐, 요즘에는 문자뿐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또 뭐, 유튜브 라이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 감성은 좀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만, 때때로 한번 이제, 방송사로 편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정말 사서함 해가지고 막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아무튼 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1234번님 가을에는 편지를 많이 하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정성껏 사랑을 담아 보낸 편지 보내자마자 답장을 기다리던 그 푸르른 시절의 설렘을 담아서 오늘도 기도문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보내드리는 편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 말씀 외에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지만,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편지를 보내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조명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허투루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여러분과 조심스럽게 나눠봅니다. 자, 0712번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편지를 매일매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편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 멋진 표현입니다. 네, 2304번님, 편지. 예전에는 편지로 소식을 많이 전했죠. 펜팔로 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그렇죠. 말씀만큼 확실한 편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이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잘했다, 최고다라고 보내시는 그 사랑의 편지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고 또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참 감사합니다. 라고 0675번님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3003번님. 저는 제 생일 때마다 선물보다 마음을 담은 편지를 받고 싶다고 매번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저 또한 주님이 매일 주시는 편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 네. 진짜 편지에 감동이 있죠. 편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 편지의 감동을 저도 이제 오랜만에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자 한 통 한 통이 저에게는 또 극동방송에게는 귀한 사랑의 편지니까 여러분께서 또 문자 아끼지 마시고, 아, 그니까, 아, 뭐, 여러분 아끼셔야겠지만, 이제 마음을 막 계속, 아, 그래, 마음이 있지만 난 안 보내겠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5976번님 병원 검사 결과 보러 병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문 보내주십시오. 기도문 공유해야 합니다 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키워드가 편지거든요, 편지. 그래서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편지.

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기도문 편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5238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서머 스페셜 때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이 펼쳐졌는데, 이제 그 코너가 계속 진행되다가 정규 코너로까지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라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방송가족분들께서 지난주 방송이 마치고 나서 아, 정규 편성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은 이제 변화한 모습으로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편지고요. 네, 말씀 씨앗 이미지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듣고 와서요 코너 이어갈게요.

네, 참신하고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찬양들을 선곡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찬양 선곡 대작전! 자, 이 시간은 찬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채로운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신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찬양을 추천해드릴 텐데요. 자, 분위기가 다소 왁자지껄했지만 이제 서머 스페셜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돈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하는 멤버분들 계신데요. 찬양 선곡단

0: 멤버입니다. 먼저 대전의 거리를 찬양으로 밝히시는 거리 찬양 사역자 추하평 목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대전 극동방송의 거대 비둘기 좋은 소식을 물어다주는 우리 남지구 PD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일단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1: 그렇죠.
0: 네. 자체 업그레이드인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2: 그래도 우당탕탕이
0: 우당탕탕 빠졌어요.
1: 아, 나 우당탕탕 너무 좋은데.
0: 우당탕탕 빠졌어요. 아, 우당탕탕 뺐습니다.
1: 뺐습니까? 네.
0: 아, 우리의 어떤 그 이 고퀄리티, 우리의 어떤 그 찬양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을 좀 우당탕탕이 좀 훼손시키는 것 같아서 아, 우리가 좀 거듭나고 좀 변화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과감하게 우당탕탕을 좀 빼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들어한 찬양 선곡 대작전이라고 좀 명명해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네. 아,
1: 우당탕탕이 너무 좋았었어요.
0: 아, 우당탕탕이 약간 정체성이었습니까?
1: 그렇죠.
0: 우당탕탕을 빼먹을 수 없는 건가요?
1: 아침마다 우당탕탕 달려오고.
0: 아하. 아, 저는 약간 좀 세련된 느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변화됐다.
1: 네.
0: 아, 그래서 방학을 마치고 우리가 좀 이제 다시금 정돈된 느낌을 좀 드리고자 우당탕탕을 뺐는데 아, 우리 남지구 PD 의견 어떻습니까?
2: 아, 우당탕탕이 빠지니까 좀 네. 조심해져야 될 것 같아요.
0: 아, 네.
1: 조심해야겠네요.
0: 그래요. 예. 우당탕탕 다시금 좀 붙여야 되는 겁니까?
2: 아, 이 찬양에 대한 깊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근데 약간 그래도 대작전은 남겨놨는데 차라리 대작전을 좀 뺄까요? 우당탕탕 찬양 선곡.
2: 뭐 대작전까지.
0: 아, 역시 또 대작전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좀 타이틀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우리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네. 좀 시원해지는가 싶더니 또 더워져가지고.
0: 네.
1: 또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사실 이제 그 지난주까지는 이거 정규 코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서머 스페셜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제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제 아쉽다고 이제 아, 이거는 계속 가야 된다 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계속 가기로 하고 원래 이 금요일에 진행됐던 코너를 다른 요일로 옮기는 열정을 보였어요. 다른 코너 다른 시간대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남지구 PD 좀 잘 지냈죠?
2: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이번 주제가 굉장히 지구 씨에게는 좀 특별했다라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2: 아, 그럼요. 네. 뭐 주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0: 예, 예.
2: 지금 제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어서
0: 그렇죠, 그렇죠. 남일 네. 같지 않은
2: 네,
0: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2: 제일 같은 일이어서
0: 그렇습니다.
2: 특별했습니다.
0: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우당탕탕 가로치고 이제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만큼은 찬양 선곡 대작전입니다. 사랑에 뜨는 찬양 선곡 대작전에 오늘의 주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아, 정말 피부에 와닿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거친 육아를 마치고 아이를 재운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입니다.
1: 와,
0: 아, 느낌이 우당탕탕 맞네요.
2: 네.
0: 배경음악도 우당탕탕이네요.
2: 다시 붙이는 걸로 하시죠.
0: 아, 네. 우당탕탕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친 육아를 마치고 아이를 재운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입니다. 아, 이 주제 우리 남지구 PD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이가 좀 어린 상황이잖아요.
2: 맞습니다. 두 돌 됐죠.
0: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육아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남들 같지 않을 수 있는. 아, 저는 근데 생각해요.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분명히 육아 현장 가운데 계신 분이 저는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잠도 설치게 되고 뭐 그런, 그리고 정말 기진맥진해서 아이를 재우고 나서 이제 밤을 맞이하는 분들이 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찬양을, 특별히 아빠 말고, 아빠도 힘들겠지만, 아, 물론 아빠 힘들 겁니다.
2: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물론 육아는 어머니의 담당이긴 하지만, 아빠가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0: 아빠도 분명 힘들 거예요. 아빠도 힘들 건데, 저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뭐,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엄마만 하겠냐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2: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2: 맞습니다.
0: 제가 알기로 이제 목사님께서는 뭐 일단 그 실제적인 육아의 기간에선 좀 한참 벗어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1: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0: 네.
1: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0: 예. 네. 나이대가, 자녀의 나이대가.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내의 또 그런.
0: 아, 근데 육아를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목사님께서?
1: 첫째 때는 잘 못했었습니다. 그때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네. 정말 사역을 배우는 시절이라. 처음 전임 사역을 하면서 새벽부터 저녁 이제 늦게까지 거의 밤 깜깜할 때 나가서 깜깜할 때 들어왔죠. 아.

0: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도 얼굴도 잘못 보고 좀 같이 그런 친밀감이나 특히 오늘 주제처럼 좀 육아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아내를 좀 위로해 준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1: 오늘 정말 목사님께서 거의 무릎 꿇는 마음으로 오늘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늘
0: 맞습니다.
1: 선곡하셨다고 봐야겠군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구 씨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2: 저희
1: 관심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 나는 관심도 많고 제 생각에는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내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렇죠.
2: 네, 오늘 어떻게 문자창에 좀 등장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네요.
1: 진짜 본인 등판 할 수 있겠다.
2: 네, 본인 등판이 가능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1891번님께서 우후 찬양 선곡 대작전 우당탕탕이 빠지니까 정말 아쉽네요 하시면서 오늘도 기대하며 듣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 지금 3387번님 너 주님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육아를 마친 듯 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다소 지금 좀 그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셨는데 그 지금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고단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 지금 육아의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지금은 이제 시어머니를 좀 돌봐드려야 하는 그런 형편에 계셔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근데 저희가 투표할 거잖아요. 나중에 투표할 텐데 투표에서 실제 육아를 하고 계신 분이 등장을 해요. 만약에 저 지금 실제 육아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등판을 하면 그거는 한 표가 아니라 다섯 표.
0: 우와.
1: 플러스 5입니다 그거는.
0: 너무 생각이.
1: 아니 그 실제 아니야.
2: 제 아내가 무조건 돌아야겠군요.
1: 네, 다섯 그거 다섯 표로
0: 약간
1: 가죠.
0: 이거 섭외.
1: 아니요 섭외 안 합니다. 아, 세 표.
2: 만약에 오늘도 강력하게 이제 자신의 곡을 두 번째 곡을 소개하기 원한다고 그렇죠. 한다면 이거는 분명 섭외가 되는 거죠.
1: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 이거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1: 아니, 세 표?
2: 세 표.
1: 오케이, 세 표. 세 표는 왜냐면 이게 계산이 좀 어려울까봐 그랬어요. 저는 그냥 계산이 좀 어려울까봐. 더하기 할 때 3보다는 5가 좀 편하니까. 그랬던 건데, 알겠습니다.
2: 혹시 그럼 그 육아의 기준이 몇 살까지인 건가요?
1: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아, 난 좀 벗어났다고 하면 이제 끝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어떤 개념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른 표현을 좀 써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육아는 평생 간다라고 또 얘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를 그 아기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미취아 가동까지는 우리가 좀 인정하고 다만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많이 손은 가지만 그래도 아이를 돌보는 것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봅니다. 어렵네요. 어렵지만
2: 자, 오늘 조건이 많습니다.
1: 지금 4489번님께서 8살 딸과 5살 에너지 넘치는 아들과 우당탕탕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8살 딸은 좀 허용되지 않지만 5살 아들이 육아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1: 본인 등판 플러스 3인데 그거는 이제 7살까지.
0: 오케이.
1: 7살까지. 아 힘드네요. 다만 스스로가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몇 살 엄마입니다. 몇 살 아이 엄마입니다라고 인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발이 쉽지가 않았네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 거친 육아를 마치고 아이를 재운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입니다. 공교롭게도 다 아빠들만 지금 나와서 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마 선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순서를 좀 정해봐야겠죠. 우리가 각자가 야심차게 또 선곡을 해왔을 거기 때문에 자 먼저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지구 PD가 두 번째 순서를 좀 하고 있거든요.
2: 네.
1: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지.
2: 아 오늘도 두 번째 예상합니다.
1: 과연 그럴지
2: 자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신까지
2: 제 뜻은 아니지만 자신은 있습니다.
1: 왠지 모르게 자신. 알겠습니다. 일단 돌려보죠. 네 룰렛 돌립니다. 자 순서 정해볼게요. 자
2: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1: 자
0: 그렇죠. 어,
1: 네. 우리 추하평 목사님께서 첫 번째 순서 당첨되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순서까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까지. 자, 누굴까요? 장찬이 남지구. 남지구 장찬이.
2: 자, 이로써 저는 한 발짝 더 두 번째 가까워졌는데, 과연.
1: 아, 전 지금 만족합니다. 전 두 번째도 좋고, 세 번째도 좋거든요.
2: 전 두 번째가 항상 좋았는데,

0: 아니야 두 번째.
1: 세 번째군요.
0: 약간 나이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뭔가 육아와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부터
2: 아, 그렇군요.
0: 지금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추화평 목사님께서 네. 네,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우리 사모님께 이제 선물하는
3: 맞습니다.
0: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선물하는 찬양 어떤 곡 선곡해 오셨을까요?
3: 예, 이 곡은요 첫 소절 듣자마자 탁 끝납니다 완전히.
0: 아 그래요?
3: 제목이 위로송.
0: 위로송.
3: 네. 오세강 목사님이
0: 그쵸?
3: 만드신 작곡하신 위로송인데요. 딱 주제를 받았을 때 아 진짜 이 남편의 위로도 필요하고 뭐 주변 사람들 위로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겠나. 그 자녀를 주신.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와 실제 그런 힘과 그런 은혜들이 있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일단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을 좀 미리 살펴봤는데요. 이 찬양이 2000년대에 발매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발매된 찬양이기 때문에 이때 육아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이들이 벌써 이제 20대를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30대가 됐다. 이제
3: 아이들. 그 얘기가 왜 나오죠?
0: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훌쩍 컸어요. 벌써.
3: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0: 그래서 네. 2000년에 발매된 찬양이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소리엔의 위로송입니다. 함께 들으시죠.

0: 네, 위로송 소리일이었습니다. 2000년에 발매된 찬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예,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그 선곡하신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
1: 일단 들으면서 저도 막 위로가
0: 아 그래요? 네.
1: 딱 임하면서 네. 지금 육아로 지쳐 있고 힘드신 분들이 굉장한 위로를 받지 않았겠나.
0: 아, 저는 근데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어떤 그 마음이 시대를 좀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문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약간 너무 남편 중심의 가사 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 힘들지? 위로해줘요. 위로받아야 돼. 지금 가자. 우리 교회 가서 위로받고 오자. 약간 이런 느낌. 너무 기진맥진한데 계속 옆에 와가지고 당신 힘들지? 힘들다고 해야 돼, 빨리.
1: 첫 번째가 이랬어요.

0: 이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1: 마지막에 나왔어야 되는데.
0: 마지막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힘들다고 빨리 얘기해.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1: 아, 네. 이거 다 깨트리고 있어 지금.
2: 아 그대로 듣고 있어.
0: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가사는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지 않았을 텐데 경쟁심에 제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 좀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 우리 남지구 PD 어땠습니까?
2: 아, 물론 이 찬양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위로가 되고 너무 좋은 곡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 네. 이번 주제 뭡니까? 육아에 관한 초점을 좀 맞춰줘야죠.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맞아요. 사실 이 곡 너무 범용적입니다. 아~ 너무 많은 주제에 사용할 수 있어서 아, 조금 아쉽지 않나. 아~ 약간 주제랑은 조금 아쉽지 않나.
0: 저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생각을 좀 정리했어요. 제가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됐었는데 우리 남지구 PD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좀 정리가 된 게 아, 이거는 사역에 지친 목사님한테.
1: 아니에요. 아,
2: 그럼요.
1: 아니에요.
0: 이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께 전하는 어떤 그런 찬양 있기보다는 우리 남성분들과 사역자분들께, 아, 힘드시죠? 아닙니다. 아니,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2: 네, 너무 좋은 찬양이죠. 네.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고, 아마 저녁에 들으면 네. 마음의 평안을 찾지 않을 수 있을 것
0: 같아요. 그렇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8236번님께서 남성 세 분이서 이런 수다도 가능하군요 라고. 가능합니다.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코코아 그 이런 거 시켜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남자들이 막 수다를 엄청 떠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린티 뭐 프라푸치노 이런 거 시켜가지고 마시는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제 차례죠. 아,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또 날성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서로 아름답게
1: 아닙니다.
0: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럼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2025년에 이때 발매된 찬양입니다. 이때 이 찬양을 접한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육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 이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매일 후회합니다. 오늘도 자주 망설입니다. 아, 와닿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잠시 쉬어갑니다. 하늘을 보면 눈물 납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섭니다. 근데 저는 이 가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입니다.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늘 괜찮은 척합니다. 오늘도 자꾸 넘어집니다. 웃다가도 눈물 납니다. 아, 너무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육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와닿지 않습니까? 가사부터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듣고
2: 한번 듣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이 허밍하는 그 부분이 저는 여기에 좀 이 찬양에 어떻게 본다면 정서를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구간이라 생각해서 허밍까지 좀 전해드렸고, 이 후반부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직접 한번 저희 링크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제 필요하시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샵 9330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각자가 이제 두 곡씩 선정해 왔는데 한 곡씩 먼저 전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곡 전체 링크를 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작전, 네, 우당탕탕을 벗어났기 때문에 작전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우당탕탕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링크가 가니까. 자, 제가 오늘 주제 거친 육아를 마치고 아이를 재운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곡한 찬양이었는데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 추 목사님.
1: 느낌은 굉장히 위로도 되고. 네. 굉장히 위로.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남진근 PD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2: 아, 물론 저도 그 저녁에 정말 소란스러운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네. 마음을 가라앉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은
0: 너무
2: 하지만
0: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2: 하나님의 위로가 좀 부족하지 않나 나는.
0: 위로가 부족하다고요?
2: 아, 조금 부족하지 않나.
0: 저는 거의 맞춤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던데.
2: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마음은 약간, 저는 들었습니다.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까지 좀 됐어요. 이게 괜한 걱정일 수 있겠지만 어떤 걱정이냐면 이 찬양은 이제 이후에 접하는 모든 분들께서 아 너무 이제 다 육아하시는 분만 떠올리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아닌데 모두가 육아송으로 이제 육아 이제 하시는 이제 어머니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냥 품으실까봐 그게 우려가 될 정도로 주제곡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3: 주제곡
0: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와 이거 진짜. 우리 혹시 이제 지금 혹시 육아 하시는 분들 나중에 투표하실 때 아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2: 아 우리 근데 6018번님께서 바로 보내주셨어요. 육아로 지쳐있는데 이 찬양 듣다 보면 눈물 엄청 날 듯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
0: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 그렇습니다. 아, 약간 위기의식이 좀 느껴지는군요. 네. 지금 세 번째인데.
0: 근데 지금 우리 지구씨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어떤 곡을 선곡하시는지 제가 아는데
2: 아, 네네네.
0: 스스로 굉장히 아. 스스로를 계속 때리는 거일지도 몰라요. 네.
2: 아 너무 좋은 선곡이었습니다.
0: 그렇죠. 아 우리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앞서 이제 다 그 말하지 못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아니요. 아 실제로 들으면서 정말 위로가 많이 됐었고, 네. 그 아내한테 들었던 말이 정말 하나님 생명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한데 또 키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죠.
0: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1: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0: 그래요. 맞아요. 네.
1: 그래서 이 곡의 가운데서 그 담고 있는 메시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위로를 많이 주는 위로송이 아니었나.
0: 네. 우리는 위로송? 사람인데 네. 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되고 싶어 합니까, 사실. 이제 하루하루 사랑이고 싶어 하고 특히 이제 육아하는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 그러니까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약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참 그게 쓰라린 아픔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듯이 우리 역시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좀 위로받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0: 곡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곡 만나봐야 되는데요. 이제 네? 세 번째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이제 선곡해 오신 곡입니다. 오늘의 주제, 거친 육아를 마치고 아이를 재운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 어떤 곡 선곡하셨을까요?
1: 네, 제가 가져온 곡은 먼저 말씀드리면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이란 곡을 네. 가져왔습니다. 누구나 참 많이 알고 계시는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러빔의 대표곡이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아내한테 먼저 컨펌을 받은 결과
0: 실제로 아내분께서 네. 지금 육아 현장에 있기 때문에
1: 네, 컨펌을 네. 받은 결과 아주 좋다는 의견을 내주었으며 아, 네. 이제 저희가 보통 육아할 때 좀 힘들잖아요. 또 정말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지만 그게 또 뭐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키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가사에 보면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아하, 또 이제 아이들이 맞아요, 네. 뭔가를 배우고
0: 나는
1: 또 감정을
0: 당신이
1: 아무튼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배워가는 것에 있어서 그렇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온전히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저희의 마음이 좀 투영되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0: 근데 약간 시작부터가 이거는 제가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2: 딸아. 네. 이미 첫 소절부터
0: 시작부터가
1: 노렸습니다.
0: 사랑하는 내 딸아.
1: 네. 더불어서 아들도 있어서 이제 같이 듣는 남편이 있다면 함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0: 의미로
1: 곡입니다.
0: 본다면 사람 인류를 향한 찬양 두 번째 곡
2: 합쳐서 기억해 위로죠
0: 위로 위로 자 하나님의 열심 남지구 PD님께서 선곡해 오신 곡입니다.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0: 좋네요.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1: 거의 완벽합니다. 네.
2: 아, 그럼 말을 못 하겠네요.
0: 와. 와, 진짜. 뭐 근데 제가 뭐 아, 좋았어요. 진짜. 근데 와. 아, 근데 진짜로 좋네요. 네. 에이, 뭐 근데 예, 저는 1절만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뭐 굳이 이제 얘기해 보면 거기 이제 조금 스케일이 커져요. 2절에서 약간 하나뿐인 사랑아, 여기서부터 사랑? 내 이름은 찬인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김사랑 뭐 이사랑 약간 사랑이라는 이름이 더 공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들거든요.
2: 아, 그렇네요. 네. 듣다 보니까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어. 하나뿐인 사랑아.
3: 어, 설득이 되시고 계시는군요.
0: 여기서
3: 지금.
0: 약간 이제 어. 내 이름은 없습니다. 찬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근데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였고 저는 근데 진짜 감동적이었던 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게 정말 그 육아로 저 애쓰는 어머니들 이제 그런 영혼들에게 깊은 공감이 되는 가사인 것 같아요. 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실 진짜 육아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0: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기간일 텐데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눈물 흘린 날들 아픔들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 아이를 지키고 이끌어 줄 테니 기다려 주겠니? 견뎌내 주겠니? 살아내 주겠니? 이런 메시지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떠셨을까요?
2: 어, 일단 듣는데 이게 지금 육아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지 너무 정확한 그런 부분을 딱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아닌가. 정말 예전에 저희 아내가 육아하던 시절도 떠오르고요.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면서 참 잘 골랐다.
0: 네.
4: 감사합니다.
0: 앞에 그 우리 추하평 목사님께서 선곡하셨던 찬양이 그 축복송이었나요?
2: 위로송.
0: 제목 뭐였죠?
2: 위로송이죠. 위로송.
3: 기도송이었던 기도송 것 같기도 하고.
0: 큰일 났네. 찬양송이었나? 뭐
2: 위로송.
0: 아, 위로송. 아, 맞아. 위로송.
3: 아, 네네.
0: 위로송.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가요?
2: 아니,
0: 누가 불렀던가?
2: 아닙니다. 아, 네. 소리의
0: 아, 소리의 네. 소리의 위로송. 아, 맞아요. 아, 가물가물했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 투표 기다립니다.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거친 육아를 마치고 아이를 재운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 네, 1번, 2번, 3번. 네, 1번, 2번, 3번으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이 바로 소리엘의 위로송입니다. 소리엘의 위로송이고요. 2번이 바로 오벳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였고요. 3번이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실 저희가 선곡한 두 번째 곡들도 참 다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곡 중에 한 곡만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좀 소개해드릴 수 있겠지만 링크 신청하시면 전체 다 이제 여러분 링크에 다 보내드리거든요. 영상 링크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작전 혹은 우당탕탕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이제 투표해 주시겠지만 정말 저는 이제 저 뭐 그 시기를 좀 보냈고 뭐 여전히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면 보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시간을 좀 보낸 입장에서 그 시기가 신앙이 정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들이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육아라는 그 시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그 시간에 정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이 찬양이 그래도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어느 정도

0: 좀 바른 길로 향할 수 있게끔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이 주제를 좀 정해봤고요. 그리고 예상 밖으로 생각보다 일본이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서 놀랍습니다. 네. 아, 오늘 예, 약간 저는. 제 생각에 2번이나 3번으로 이제 각 주줄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 당연한 결과입니다.
0: 1번이 위로송.
1: 어떻게 이깁니까? 그
0: 당신이
1: 제목
0: 힘들다는 거
1: 위로, 알아요. 아, 위로하고
0: 아, 위로하고 싶어요. 감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뭐 링크 신청하시면서 투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육아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표가 아니라 세 표로 저희가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 육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살 아이 엄마입니다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저희가 가산점을 드린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탈락한 찬양이에요. 탈락한 찬양. 스다듬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요.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올 동안 투표 받아보겠습니다.

0: 네, 쓰다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요. 이 찬양도 너무 좋네요.
1: 네. 네.
0: 차평 목사님 찬양 거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계속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남진우 PD와

0: 이야기하시는 날 찬양 거의 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1: 마지막 그 가사가 네. 굉장히 와닿았어요.
2: 아, 마지막 가사가 마지막에 네.
3: 잊지 말아요.
1: 아, 주님의 그렇습니다. 쓰담이 느껴졌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딱 봤을 때 정말 그냥 투표 결과가 거의 나왔어요. 네.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가장 다득표를 차지한 찬양은요.

0: 막막했는데 힘이 됩니다 하시면서 제 목소리와 닮아서 그럴까요? 3번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1: 궁금해집니다.
0: 방송사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2: 네. 러비맨
0: 러비맨 멤버 중에 구슬이라고 있어요. 정말 이분도 아마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지니신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지 이분은 은혜로 들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1670번님께서 세 분의 합이 너무 은혜롭고 즐겁습니다. 저희가 서로 헐뜯고하는 분위기가 있는데도 아름답게 봐주시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0360번님 문자 우리 그 지구 씨가 좀 소개해 네. 주실까요?
3: 네, 오늘 주제는 왠지 추억 속의 귀한 선물 상자를 꺼내는 듯합니다. 18년 전 큰딸 하은이를 품에 안고 재울 때 찬양을 불러주며 눈물 흘렸었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전 장PD님께 한 표 투표하겠습니다. 이거 남겨주셨네요.
0: 사랑합니다. 도닥도닥.
1: 이거를 저에게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군요.
0: 제 입으로 읽기 좀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제 6018번이 아까 좀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육아로 지쳐 있었는데 이 찬양 듣다 보면 엄청 눈물 날 것 같아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아, 8865번님. 우리 이거 그 목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4: 우리 아들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출근합니다. 행복한 방송 감사합니다.
0: 이분이 투표하셨으면 이분 플러스인데. 플러스. 자, 그리고 5232번님 문자 우리 지구 PD님께서
3: 네. 네, 22개월 된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어젯밤에 잠투정이 심한 딸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로 출근하는데 큰 위로의 찬양과 또 세 분의 이야기에 힘이 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열심 찬양 저는 이 곡 투표합니다. 이제 회사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열심 투표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0: 와, 하나님의 열심. 저는 사실 저 솔직하게 2번, 3번이 꽤나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줄은 네. 네. 심지어 1번과 2번이 각축전이었어요. 1번, 2번이 각축전이었고, 3번은 월등한 1등.
4: 네.
0: 민망했습니다. 네.
1: 아, 저는 솔직히 오늘 선곡 다 듣고, 네. 아, 정말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너무 다 위로가 되는 찬양이어서.
0: 이렇게 나온다고요?
1: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0: 전
1: 너무
0: 1번은
1: 따름입니다.
0: 한참 미칠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네. 1번과 2번. 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891번님께서 세 분이 선곡한 찬양 어떤 상황에 들어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그러나 저는 소리엘의 위로송 우리 추하평 목사님께 한 표 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7474번님 하나님의 열심에 한 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1377번님 지구 PD님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된 남자아이를 육아하면서 듣는 엄마입니다. 육아로 지친 마음 좋은 노래로 회복하면서 오늘도 아기랑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곡 진짜 다 좋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님의 열심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0: 대부분이 너무너무 오늘 세 곡 다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패턴이 그렇습니다.
4: 위로송이 좋지 않나요?
0: 5020번님도 모두 다 위로가 되지만 저는 3번이요.
1: 역시 그 제가 아내 건방을 받다 보니
0: 맞아요.
1: 아, 그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정말 소수 의견 네, 9175번님 오늘 정말 선정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하나 찬양이 다 보석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2번 소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0591번님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육아에 힘을 내라 라는 격려이자 권면으로 들립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화만 내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부끄러워지네요 하시면서 3번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주셨고. 자, 그리고 오늘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링크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속 틀어놓고 듣고 싶습니다. 육아와 상관없는 저도 계속 듣고 싶네요 라고 9581번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3번 위로송 좋다라고 이제 9581번님께서 이제 약간 이제 목사님을 좀 예, 긍휼히 여겨주신 게 아닌가
4: 위로가 되네요
0: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을 저희가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남지구 PD님 오늘 네. 마지막 곡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주제죠. 거친 육아를 마치고 아이를 재운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 어떤 곡 준비해 오셨을까요?
3: 네, 두 번째 곡 첫 번째와 결이 비슷합니다. 짐니의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라는 찬양 가져왔습니다.
0: 지민이를 좀 빨리 읽으면 짐니가 되거든요.
3: 네. 그래서 이게

0: 이름이 지민이에요. 네. 지민이 짐니.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는 네. 척을 좀 하고 싶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찬양을 가져왔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알고 아픔을 알고 못한 내 마음까지도 잘 알고 있으니 너는 내게 와서 편히 쉬어라. 라는 가사가 있는데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은 좋은 마음만 들지 않잖아요. 막 맞아요, 마음이 네. 막 뾰족해지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까지도 잘 알고 있으니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져서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0: 네, 저는 이제 그 오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쭉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역시 이제 그 육아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이제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역시 약간 거리감이 있었던 저는 저와
2: 감을 잃은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공감대를 못 잃은.
0: 아 근데 목사님 그래도 지금 육아 실제로 육아 현장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위로의 메시지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아 저도 두 아이를 키워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저희 사모가 키웠지만 두 아이를 기르면서.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들이잖아요.
0: 그쵸.
2: 왜 보내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것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해 가시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축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그리고 지금 아마 육아하고 계신 분들께서 아마 스스로 부족한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너무 실족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사실 신앙이 되게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찬양 열심히 듣고 또 그 안에서 틈틈이 주님 앞에 그 모든 감정을 토로하면서 계속해 주님 안에서 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씨와 우리 지구 씨 아내분도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귀한 섬김 감당해주신 우리 찬양사역자, 거리 찬양사역자 우리 추화평 목사님 그리고 우리 남지구 PD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쉬운 마음이지만 다른 분들과 근데 다음 주는 또 특별한 변화가 조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이 시간 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잠시 인사드렸다가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가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편지 네, 편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기도문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찬양들 영상 리스트 다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작전 혹은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찬양들 영상 링크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사랑이들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아멘.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아멘.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요. 또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오늘 씨앗 그리고 기도문 키워드입니다. 편지 각각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두 가지의 사랑했더란 선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 프로젝트와 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찬양 한 곡도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안성진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함께 들으시죠.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성진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자, 사랑의 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드란, 네, FM 93.3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올해부터는 청주와 충주 지역에서 FM 104.7MHz로 또 송출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청주와 충주 지역, 네, 충북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주파수 104.7MHz에 맞추시고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3.3MHz, 104.7MHz 이제 방송의 권역이 널리 확장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 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3일간 대전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번 세미나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 신간교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영적 회복과 또 부흥을 갈망하는 목회자와 또 뭐 사모님 그리고 교회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그리고 결단의 자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역 현장 가운데 다소 뭐 동력이 떨어진다든지 열정이 조금은 이제 과거와 달라졌다라고 여기신다면 그 첫사랑의 회복을 마음 깊이 갈망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좀 한번 고민해보시고 참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잘 참고해주시고요.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9월 7일 월요일 그리고 9일 수요일까지 3일간 대전 유성구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문의사항은 장자선교회 그리고 한밭제일 장로교회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17일 토요일에 또 특별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소식도 짧게 좀 듣고 오시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마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10월 17일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사전 신청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뭐 정확하게는 10시라고 지금 고지가 되고 있는데 9시 30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의 한양대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총극장 또 주차장 등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정말 푸짐한 경품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선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자동차와 뭐 세탁 건조기, 전기 자전거, 냉장고, 노트북, 스마트폰 등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레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풍성한 경품이 준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축하, 사실은 축하 음악회만 봐도 여기에 참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시봉이 축하 음악회의 게스트로 참석할 예정이고요. 참여할 예정이고, 그리고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복면가왕에서 이제 가왕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했던 엄청난 가창력의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가 또 공연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나라사랑축제에서 엄청난 활약과 무대를 펼친 어린이 합창단이 또 한 번 연합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으로도 이제 참석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기서 정말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고요. 또 체험 부스가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또 K푸드 체험관도 있을 거고요. 또 푸드트럭도 다양하게 준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좀 즐거운 시간 함께 가지시고, 또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과 앞으로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고 가는 서울에서 진행되지만 여러분께서 조금 더 참석하셔서 그 현장 가운데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편도 버스를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함께 가고 싶다, 저도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신청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 서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편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이들한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자, 오늘 방송 키워드 편지입니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편지 기억해 주시고, 말씀 씨앗도 샵 9330과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서남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남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시 서북구 백석 5길에 위치한 백석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안산 드림교회 이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저희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한계들을 느끼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한계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줄 압니다. 또 관계의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취의 한계, 도덕성의 한계, 로맨스의 한계, 뭐 자신감의 한계, 인정의 한계, 돈의 한계, 자유의 한계, 즐거움의 한계, 감각의 한계, 또 시간의 한계, 낙관의 한계, 한계의 한계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계들은 물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한계들은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또 좀 더 겸손한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 한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감각을 주셨다. 영원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외침,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끊임없이 영원한 사랑을 요구하며 살아가죠. 또 때로는 끊임없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삶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어쩌면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잠깐 부분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누구를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2절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또다시 말하고 있죠.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서 12장 6절 그리고 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물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두레바끈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일 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압하지도 않으십니다. 강제로 당신을 고려하게 한다거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거나 억지로 복종케 만들지 않으십니다. 요한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단순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뿐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뿐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창조주를, 창조자를 기억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한 가지라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현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부여한 기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아모스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빵이 아무리 많아도 굶주림이 있고 아무리 물이 많아도 목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은 절대적인 초청이죠. 왜요? 누구든지라고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

0: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내면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외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외침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연주를 하시는데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앞에서 연주를 하시는데 사실은 친밀감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외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연주입니다. 정의에 대한 외침도 하나님의 연주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외침도 하나님의 연주입니다. 영혼의 외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험이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를,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는 내면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은혜죠. 하나님 사랑은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그 사건을 누리면 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그 사랑을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477-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다음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회에 선출된 여성 총대가 54명으로 예년보다 3명 줄어 전체 총대 1,500명 중 3.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회당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의무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2표 차로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는

0: 총회 규칙 개정안으로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순미 전 여성위원장은 지난 표결에서 단 두 표 차로 부결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총회에서의 규칙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도 총회 사무총장도 여성들의 지도력과 시각은 교단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산이라며 이번 총회가 여성 참여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제111회 정기총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4일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열립니다. 미션카 선교회가 지난 26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강화 화덕감리교회 승합차를 사단법인 다문화복지재단에 전달하는 미션카 43호차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화덕감리교회 성도가 기증한 승합차로 엔진 오일과 타이어 등을 교체해 평택 지역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섬기는 다문화복지재단으로 전달했습니다. 2020년 사역을 시작한 미션카 선교회는 사용 가능한 중고차를 기증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와 복지 현장에 무상으로 연결해오고 있습니다. 이주헌 미션카 선교회 대표는 전국 재휴 정비소를 확대해 기증 차량이 지속적으로 정비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78만 명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산 이주민센터 대표 박천흥 다문화교회 목사는 이제 이주민이 목회 주체로 서는 시대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박 목사가 섬기는 다문화교회는 필리핀, 파키스탄, 르완다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교회들과 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주민 성도들이 스스로 전기요금과 사례비까지 부담할 만큼 자립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했고 이전 40년에는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최근 국내 이주민 사역자도 타문화권 선교사로 인정하는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방적 지원보다 이주민 스스로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체질 개선과 모국어, 한국어 대조 콘텐츠 보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한인교회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교회가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베델교회가 아우리치 매거진이 발표한 2026 아우리치 100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부문 전국 23위에 선정됐습니다. 아우리치 100은 아우리치 매거진과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매년 공동으로 전수조사에 발표하는 연례 프로젝트로 미국 전역 32만 개 개신교회 중 한인교회로는 이 교회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은 지난해 1,658명에서 올해 2,171명으로 1년 새 513명, 30.94% 증가해 순 증가율 기준 미국 100대 교회 중 12위에 올랐습니다. 2014년 말 새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아틀란타 베델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이어온 성경 66권 강해 설교와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등 꾸준한 기도 훈련이 성장의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혜진 담임 목사는 이름도 없이 새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출발했던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연탄은행이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해 서초구 전원마을을 찾아 냉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 밥상 공동체는 어제 오전 서초구 전원마을 70여 가구에 생수와 손선풍기, 쿨매트 등이 담긴 폭염나기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 폭염지원부터 겨울철 난방지원까지 4계절 돌봄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혜리 홍보대사와 강정혜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위원 25명이 참여해 키트를 직접 제작하고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허기복 대표는 물품 전달을 넘어 직접 가정을 찾아 안부를 묻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저녁까지 충남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 은 22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집을 뛰쳐나가 방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도시를 다니며 수개월 동안 아들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용서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토요일 정오에 중앙역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아버지가. 토요일이 되자 그 역에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63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예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서 구속자는 값을 치르고 되찾아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든 백성들은 이어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멀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상한 마음은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와중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유진삼입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0: 오늘도 메마른 우리 영혼에 치유의 은혜가 있고 또 상처난 영혼 위에 성령님의 강한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함께 하실 분 모시겠는데요. 청주 충만교회 최승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소망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백부장이 당신의 하인이 중풍에 걸린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하니 이 백부장이요,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리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극찬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0: 또 기도를 보내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를 모두 응답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안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네. 또 아니면 다른 어려움으로 어려움이 계실 텐데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 제목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 참여하실 분들은 042-825-9331번에서 4번까지 넉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문자 사연들 먼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목사님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주님 제가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 겸손한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백부장이 참 겸손한 자였어요.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이지만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소망했거든요.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하기를 원하여 문자 보내어 기도하는 귀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537 하나 주님 겸손한 마음 주셔서 이 마음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를 늘 찾고 계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되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서 정말 갈망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목사님 날마다 교만과 또 이런
0: 맞아요.
1: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네.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인정하면서 또 우리의 이웃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낮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예. 고백하시는 것부터가 출발인 것 같아요.
1: 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331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60세가 넘어가면서 갱년기 시작이 10년째인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젠 걷어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곡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년 동안 갱년기로 고생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목사님.
0: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3318번님, 10년이란 시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거두어 주셔서, 이제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치유받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갱년기의 변화 속에서 몸과 마음이 참

0: 고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부쑥 찾아오는 또 이런 이렇게 깔아지는 마음도 있잖아요, 네. 목사님. 네. 그런 마음 주님께서 걷어주시고, 무엇보다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7655번님께서 딸아이 갑상선암에 대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오래된 병이라 일부 임파선에 전이가 되어서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전한 치유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갑상선암이잖아요, 목사님.
1: 제가 네.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사실은 놀랐어요. 저하고 똑같거든요.
0: 네.
1: 갑상선암을 수술했는데 전이가 돼서 저도 일부분을 더 절제했거든요. 사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호르몬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몸에 작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암을 잘 수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이제 평생 약을 먹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머지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완전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셔서 하나님 전보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능력 주셔서 가라앉지 아니하고 전보다 더 훨훨 날아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맡겨지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치료의 과정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네,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1: 네.
0: 질병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따님이지만 또 치유의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일어설 줄 믿습니다.
1: 네, 아멘.
0: 예, 머지않아 건강하게 웃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으면서 저희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수술도 잘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 치료하신 이후에도 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0: 아멘.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늘은 이 따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신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5020번님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업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간호학과 가고 싶어 해서 과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 또 잘해서 원하는 과에 꿈을 이루면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따님 화이팅입니다. 예.
1: 네, 위에도 보니까요. 또 2535번님께서 첫째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고 경북대 컴퓨터공학과를 가기를 강구합니다.
0: 네.
1: 끝까지 수능도 좋은 점수 받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네. 함께 올려주셨어요.
0: 두 자녀들.
1: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늘 자녀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75020님의 딸 고등학교 2학년 학업이 많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호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여 하나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물질도 꼭 채워주시고 끝까지 집중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호 사모님의 아들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기간 잘 준비하여서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두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

0: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 되어서 이 두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부족하지만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하면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험장 안에서 아는 것을 명확하게 또 표기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0: 저는 이 두 가정을 보니까요. 두 자녀가 이미 갈 곳이 정해졌어요. 가려고 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또 9797번님께서 은혜로움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편 이진열 씨 췌장암의 크기가 수술로 치유될 수 있는 크기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 저는 사모하는 믿음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씨앗이 또 주님 아들 되는 그날에 깊은 고백의 기도로 주님의 자녀됨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믿습니다. 수술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또 항암치료의 방향에 기로에 있습니다. 수술로 결정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이진현 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만나 주셔서 이 췌장의 암의 크기가 줄어들게 하시고 수술할 수 있는 크기로 하나님 작게 만드셔서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계획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모든 의료기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수술인 모든 순간순간마다 치료하는 과정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간호사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품도 만나게 하시고 잘 맞는 항암제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가정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네, 무거운 또 질병 앞에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남편분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 저희도 같이 기도할게요. 또 이 시간 5101번님께서 오늘은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지난 14일, 21일, 28일 오늘까지 충격파 세석술 시술을 받습니다. 이것이 요관 결석이라던데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다 제거되지 않으면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는데 오늘 다 제거되어서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중보기도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 정말 수술까지 안 갔으면 좋겠네요.
0: 네, 의사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101번님 14일, 21일, 오늘 28일까지 세 번의 시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제거되어서 수술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치료되어서 다시는 병원에 치료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치료받았다고 수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소망하는 일들

0: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고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3326번님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자궁내막암 진단받고 9월 18일 수술 예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 위에 크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목사님.
0: 네, 네. 이제 9월 18일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 수술을 하는 그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잘 극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 3326번님 자국 내막암 진단을 받고 9월 18일 수술 예정입니다. 날짜가 가까울수록 인간의 마음은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과 옆에서 도와주는 모든 의료진과 약과 치료하는 과정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한 일정과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방에 혼자 두지 마시고 의로운 손,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 하나님 외롭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술 잘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전화가 연결되어서 저는 잠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어떤 네, 기도 제
2: 네, 아들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네,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아들 상황이 어떠신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아, 저기, 우울증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요.
1: 네.
2: 퇴원을 한 지 이제 한 10달 가까이 돼 가는데, 네, 그 우울증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약은 네. 계속 꾸준히 먹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술을 또 이제 손을 안 대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술을 안 먹다가 한 근래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술을 계속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약 효과도 좀 떨어지고 또 이 술을 먹으면 또 술이 약한 사람인데 술을 먹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좀 횡설수설할 때가 있고 막 그래서. 네.
1: 네.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 만으로 25세예요.
1: 아, 청년이네요. 네.
2: 네.
1: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먼저 목사님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2: 네, 목사님 평안하시죠?
0: 네, 감사합니다.
2: 아, 우리 네, 네.
0: 아, 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 주셨는데
2: 네.
0: 아, 아들이 젊은데 일찍이 우울증에 질병이 있었나 봐요. 이게 꽤 오래된 일인가요?
2: 뭐 저기 그 우울증
0: 네네네. 네.
2: 아, 우울증 걸린 거는 불과 한 6개월 전이고요.
0: 6개월이요?
2: 예, 6개월 전에 걸렸다가 이제 병원에 바로 그 우울증이 오고 나서 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지는 지금 약 3개월 가까이 됐어요. 한 3개월 가까이. 네.
0: 그러면 우리 아드님을 옆에서 누가 잘 케어를 하고 계시나요?
2: 네, 지금 뭐 따로 이렇게 뭐 무슨 지금 간병인이나 뭐 아니면 무슨 이렇게 따로 두고 사람을 두지는 않고 지금 엄마하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있는 거죠.
0: 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요. 우리 아드님께서 그 전에 믿음 생활을 꾸준히 잘 했을까요?

0: 포진이 잘하지는 못했고 뜸뜸이 교회 가고 그러다가 이제 퇴원하고 나서는 지금 저랑 계속 매주 주일 예배는 같이 대예배는 같이 드려요.
1: 네.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할 줄 믿습니다.
0: 네, 믿습니다.
1: 악한 것이 끊어줄 줄 믿습니다.
0: 믿습니다.
1: 우리 아버님께서 또 부모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이 간절함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네. 거예요. 믿음으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울증 걸린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완벽한 삶을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깐의 시간을 통하여 부모의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2: 아멘.
1: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2: 아멘.
1: 술은 입에서 떨어질지어다.
2: 아멘.
1: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으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가정되어서 온 식구들이 주님께서 하셨다고 주님이 치료하셨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만나 주시옵소서.
2: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2: 아멘.
1: 아멘.
2: 네. 네. 네.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0: 네.
2: 네, 집사님.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언젠가 또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0: 네,
2: 잘 있네.
0: 네,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2: 네.
0: 이렇게 좀 일주일에 완전히는 못 붙더라도 일단 좀 줄여라 줄여라도 봐라 그러는데 이제 그 우울증 때문에 이제 입원했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좀 좋아지기는 우울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2: 네.
0: 그 의지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얘가 의지가 안 그랬거든요.
2: 네. 네.
1: 우리 아버님 집사님이 네. 약해지시면 안 돼요. 더 네. 믿음으로 네. 네.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이겨내시고
0: 예, 딸도 똑같은 증세였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똑같은 증세가 왜 저한테 이런 게 오는지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지만 아 딸도 그랬었고 동생도 지금 그렇고 똑같은 우울증으로 둘 다 다 치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2: 네, 우리 집사님 아드님과 또 따님의 또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아드님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다시 목사님 기도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조급함이나 또 분노 대신 끝까지 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인내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네.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아들이 이 어두운 터널을 빨리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따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이 가정에게 일어났도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 가족을 축복하면서 특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이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지금 걸어가는 이 순간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며 너무나도 힘든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딸과 아들을 놓지 않고 말씀 놓지 아니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 가족분들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찾아가 주셔서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는 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아버님 정말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눈물과 희생으로 자녀들을 길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또 느끼는 날이 맞습니다. 오더라고요. 네. 그때가 우리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외롭고 또 지칠 때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꼭 있기를 바라도록 하고요. 우리 극동방송이 아드님과 따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힘들지만 응원한다고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1004번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학교 앞에 내려졌는데 등교하지 않고 아직도 귀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꺼놓은 상태라서 위치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녀분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1004번님의 자녀 지금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주여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집으로 돌아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속히 귀가할 때에 주여 이제는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도록 부모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눈물 흘리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이렇게 또 삶이 또 학교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힘들 것 같아요.
0: 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요즘 아이들은 참 이렇게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것보다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많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부딪힘도 사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들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0: 사명을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게 했는데요. 0450번님께서 샬롬, 저희 교회 박종성 목사님 지금 내종양 수술 중이십니다. 예수님 보혈로 목사님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지혜 주시고 집중력 판단 주시고 내 중요한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되길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늘사랑교회 박종성 목사님 지금 내종양 수술 중이시라고 합니다. 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0: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박종성 목사님 지금 뇌종양 수술 중이십니다. 주여 지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 능력의 손으로 집도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집도의의 머리에 찾아가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시간과 과정과 순간순간마다 조금의 실수가 없게 하시고 완벽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회복기간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기쁨이요 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네,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시는 우리 목사님, 예,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9187번님께서 동생 정영필 57세, 뇌경색으로 누워 있어서, 숙변이 차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숙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간 때도 그 콧줄 소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주실 수 있도록 합병증 후유증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정영필님 뇌경색으로 지금 누워 계십니다. 숙변이 차고 이 과정 가운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숙변이 잘 제거되게 하시고 또 배변이 잘 되어서 이제는 아픔이 없도록 하시며 목관과 또 콧줄, 소변줄 모두가 하나님 깨끗하게 균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의 회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치료하는 모든 가족들이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며 동생분의 치료를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이 시간 058번님께서 아버지께서 반혼수 상태이십니다.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신다고 하는데요. 성품 좋으신 간병인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

0: 8번님의 아버님 반혼수 상태에 계십니다. 이제 곧 일반 병실로 옮겨지신다고 합니다. 좋은 간병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잘 좋은 사람으로 보필 받고 하나님 가족들에게 같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바라보고 하나님 가족분들의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병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가족분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셔서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잡고 우리 아버님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J 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1: 네, 오늘도 이렇게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랑과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짧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하나님, 오늘 소망의 기도에 올라온 모든 사연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모든 것들이 이미 믿음이요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1: 아멘.
0: 주여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1: 아멘.
0: 영광 받아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한량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오늘도 온전히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께서 오늘 믿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모든 기도 제목도 우리가 걱정되고 근심되겠지만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도 기쁘게 감사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함께해 주신 청주 충만교회 최승범 목사님,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유진삼이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서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성결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추적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지켜왔던 그 믿음의 영웅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사사기 10장에 나온 인물이죠. 성경은 왜 히브리서 11장에 입다의 이름을 넣었을까? 오늘 그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입다는 사사시대의 여덟 번째 사사였습니다. 암몬의

지배하에서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입다의 표현에 의하면, 입다에 관한 설명에 의하면 좀 특별한 표현이 있죠.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큰 용사라는 의미는 기뽀르 하일, 아주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태생이 아주 뛰어난 아이였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인데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생은 우리나라 기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기생이라는 조나는 매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춘부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서자로 출생했다라는 거죠. 서자, 그것도 태생이 천민입니다.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의 출생이 바로 이 뛰어난 아이 입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느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냈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거다라고 가정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서러워요. 뛰어난 아이였는데 출신 배경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결국 어디로 갔느냐, 3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했고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함께 출입하였다. 여기서의 돕당은 길르앗 북동쪽에 있는 외곽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외곽 지역,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외곽으로. 그리고 잡류와 어울렸다라고 하는데 이 잡류라는 것은 범죄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류는 빈손인 사람들, 가진 것이 빈털털인 사람들,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서 쫓겨나서 가난해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 돕당으로 다 흘러들어간 사람들,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불우한 어린 시절은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애착 이론이 바로 이것이죠. 부모와 자녀,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애착을 형성하는데 이 형성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미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영향을 받느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아주 인간이 자라면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학습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애착 외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아이가 배가 고프면 아기는 울죠. 우는데 부모가 금방 젖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방치한다. 그럼 아이는 이 우는 사인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교육한답시고 너무 지나친 폭력을 가하거나 혹은 성적인 어떤 학대를 받거나 혹은 부모가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이 돼서 부모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잘했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형성이 되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죠. 혹은 역할을 전도가 일어나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면 아이가 어린데도 부모 역할을 해줘요. 밥을 차려온다든지 집을 청소한다든지 부모를 잘 돌봐야 되는 처지에 놓이는 아이를 역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어요. 부모밖에 없으니까. 근데 부모가 가장 큰 위협이에요. 위협이자 피난처인 부모 밑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보낸 사람들을 애착 외상,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런 증세가 나온대요. 만성적으로 어른이 돼서도 불안하거나 공허에 빠지거나 때로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어떠한 비슷한 상황만 되면 막 얼어붙는 해리 증상, 혹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깊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먹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대인관계에 있어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불안해요. 버림받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관계가 형성이 못 되고 자꾸 도망을 치거나 혹은 마음에 들면 아주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몸으로 병으로 나타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만성 통증이 느껴져요. 아무리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소화기 장애가 일으켜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잠도 깊이 못 자요. 항상 예민한 각성 상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반대로 굉장한 성장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전에 또래 아이들과 다른 어떤 성숙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민함 때문에 친밀감을 금세 형성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고 강인함이 있고 과거를 끊고 스스로 살아온 삶을 개척하는 개척자적인 주체성을 갖게 되고 타인이 자신과 같이 고통을 겪는 경우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공감해주고 평생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인물로도 발전한다고 합니다. 오늘 입단은 이 두 가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에 사로잡혔던 입다의 모습을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추방당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잡류한테로 갔다라는 거죠. 쫓겨나서 갔지만 왜 하필 돕당으로 갔고 거기에서 잡류들과 어울렸을까요? 그만큼 그가 자기에 대한 어찌 말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 보면 성격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뭐 학력이나 직업도 훌륭한데 결혼할 때 누구를 소개받으면은 이게 자꾸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눈이 높은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결혼하는 걸 보면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을 데려다 줘도 만나질 못해요. 감히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아무런 말을 안 하는데 스스로 낮아져 있는 거죠. 입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장로들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확인하려 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증받은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 번 이상 내가 머리가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해서 확인하라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 우리가 자꾸 왜곡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 형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기에 걸맞게 잘못 왜곡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입다가 그래요. 하나님, 암몬하고 전쟁을 나가는데 만약에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를 제물로 바치겠다. 거기에서 누남동녀 외동딸이 나왔고 그것이 큰 아주 불행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님에 대한 형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드려야만 저렇게 주실 거다.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왜곡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입다는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에브라임이라는 그 열두 지파 중에 하나가 지파가 큰데 전쟁 때는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나면 항상 시비를 걸곤 합니다. 기드온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사기 8장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에브라임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농담처럼 흘려봤습니다. 아이고 형님이 더 훌륭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넉살 있게 넘기니까

내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라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같은 종족이자 지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죽였냐면 4만 2천 명의 동족을 해하게 됩니다. 그것도요, 홧김에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쉿볼레, 십볼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사투리를 썼나 봐요. 우리나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사투리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그 사투리를 이용해서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밝혀내어서 그 사람인 것이 밝혀지면 학살을 해서 4만 2천 명이나 학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태생부터 큰 용사였습니다. 불행한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이 잘 넘어가서 훌륭한 어찌 말하면 리더로 성장했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어요.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과거의 이복 형제들을 상상했는지도 모르죠. 욱하더니 갑자기 칼을 빼어서 적들이 아닌 그들을, 동족을 학살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현대사에도 있습니다. 르완다 내전이죠. 르완다는 벨기에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르완다에는 두 민족이 섞여 살았어요. 하나는 후투족이고 하나는 투치족이었습니다. 후투족은 85%, 투치족은 15%. 투치족이 좀 숫자가 적었는데 이 벨기에 사람들은 투치족을 데려다가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처럼 그들을 앞장세워서 그 나라를 지배한 거죠. 지배가 끝나고 식민이 끝나니까 결국 투표를 하니까 후투족이 많았으니까 후투족이 정권을 잡습니다. 후투족이 정권을 잡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옛날에 친일파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골라내어서 학살한 것입니다. 똑같아요. 십볼레 십볼레 하듯이 그들을 골라내어서 학살을 했는데 얼마나 했느냐? 100일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00일에 100만 명이면 하루에 만 명 이상 죽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어린 시절의 상처 평소에는 안 나와요. 또 어떤 순간에 그것이 발현이 되면 그것이 굉장한 보복으로 이어지고 죽음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엉망을 만들어뜨리는 분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오늘 입다에게는 이런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과거에만 사로잡힌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과거에만이 아니라 과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네 가지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 돕당의 잡류들에게 갔지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의 의미는 그의 모든 생계들을 다 책임졌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해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해요. 입다도 거기에 속해서 살았지만 속해서 산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극복한 거예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다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던 증거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한테 갑니다. 돕당으로 가서 입다에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고 화내고 안 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 머리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결국 갑니다. 사사로이 끝내지 않았어요.

화가 난 건 사실이었지만 분노를 넘어서 자신의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는 장관이 되고서도 이복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잘 끝냈어요. 그리고 암몬을 물리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가장 권력을 잡은 이때에 자신을 쫓아냈던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혔다면 형제들부터 보복을 했겠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겨낸 거죠. 요셉도 자신을 판 형제들을 보복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입다도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암몬왕과 싸울 때 처음부터 전쟁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암몬왕이 말할 때 이 땅은 옛날부터 우리 땅이다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할 때마다 이 땅이 왜 우리나라 영토가 됐고 300년간 시료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암몬이 전쟁을 걸어서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지만 처음부터 전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다는 과거에 사로잡혔습니까? 아니면 극복했습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인이 됐음에도 부모와의 그 불행한 과거가 있거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여전히 어느덧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그림자처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다는 그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그림자를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게 입다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소속감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원을 다른 말로는 거듭난다고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부모, 육신의 부모로부터 땅에서 태어났지만 거듭, 다시 태어날 때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였지만 이제 거듭나면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연약해요. 그 부모도 그 부모의 부모를 통하여 상처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시대적으로 가부장제의 영향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과거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죠.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뿌리를 육신의 부모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서 하늘아버지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의 원뿌리가 이제 하늘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의 자녀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어두운 과거를 허락하셨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과거예요. 기생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쫓겨나서 간 곳이 돕당이고 거기에서 잡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리더가 되고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과거를 주시지 않았다면 잡녀에게 안 갔을 겁니다. 평범한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리더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상처는 받았지만 그곳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의 그런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상하게 자신이 겪은 것만 보입니다. 가난을 겪은 사람들은 가난이 보여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배골코 사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가난을 겪은 사람들만 보여요. 뭐가 부러졌거나 다쳤거나 장애를 갖거나 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사람은 그래요. 너무 편안하게 아무런 아픔 없이 자라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잘 안 보여요. 상처는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가

0: 말만 다스려지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타적인 삶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잡녀들의 배고픔을 돌보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울 수 있는 힘은 과거의 상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만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의 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어떻게 벗어나느냐? 영적인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몬 왕이 막 시비를 걸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평화적으로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에요. 화날 때 화나고 슬플 때 슬퍼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화날 때 화나고 슬플 때 슬프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뭐하러 갖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프고 그때는 화가 날지라도 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다가 실패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갑주 겹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쓰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을 종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려 드려요. 내가 요만큼 해드리면 하나님은 요만큼 일한 만큼 주신다. 이게 종의 신앙입니다. 뭐가 잘 되면 내가 요거 해드렸더니 하나님 주셨네. 뭐가 잘못되면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셨네. 이 수준에서 자라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종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신앙이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꼭 잘해야만 잘해줍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났으니 오늘 밥은 없다. 이번 주 성적이 엉망이니 뭐 학비는 없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그 아이를 양육하십니까? 아, 이 아기를 키우는 것은 내 미래 노후의 보험이다.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녀는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과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과거가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미래로 가는 통로를 만드시는 분이지 그것이 우리와의 거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입다의 이름의 뜻이 재밌게도 열다란 뜻입니다. 입다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만 밝은 미래를 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처 입은 어두운 과거의 망령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완전치 못한 부모 밑에서 잘못된 상처가 지금도 내 발목을 잡고 아직도 내 삶에 어떤 경직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와 과거를 딛고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이제 어두운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과거 때문에 더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성결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33-3491번 대전 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는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마다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G마이너 준비했습니다. 시칠리아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의 춤에서 유래한 목가적이면서 느린 춤곡의 형식을 말합니다. 8분의 6박자나 8분의 12박자 그리고 부점이 포함된 부드러운 리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형식인데요. 바로크 시대에는 작곡가 자신의 감정이 철저히 제한된 그런 양식들을 많이 따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것들을 표현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춤곡의 양식이라든가 형식들을 빌어서 애수의 평온함 또 그 느린 악장으로서 표현되는 그 감정들을 이 시칠리아노라는 춤곡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G마이너 오늘은 비렐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G마이너 비렐렘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현악 5중주 D메이저 쾌혈번호 593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790년 12월경에 완성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는 모차르트 후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이죠. 모차르트가 죽기 한 1년 또 1년 반 정도를 남기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 결혼, 돈주오바니, 마술피리 등이 작곡된 시기였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모든 것들이 충만한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현악 5중주의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인 현악 4중주의 비올라가 하나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악 4중주의 편성보다 중음역대가 더 두터워지고 그러면서 바이올린 선율과 첼로 저음 사이에 풍부한 내성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편성을 만들어서 현악 4중주보다 조금 더 두터운 화음 또 두터운 내성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를 함께 하실 텐데요. 모차르트 후기의 그 신뢰악적인 완숙함 그리고 악기와 악기 간의 대화를 이루듯한 그런 제스처들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작품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현악 5중주 D메이저 쾌활번호 593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 이수인 작곡의 한국 가곡 내 맘의 강물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출신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아주 흥겨운 찬양이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최소녀의 플룻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나영수가 지휘하는 국립합창단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박물관 마룻바닥을 정성껏 닦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위까지 마친 사람이 청소일부터 시작하려니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 후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고 알래스카를 비롯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해양 포유류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학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뉴욕 박물관 관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1: 미국 격언에 일찍이라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쓰레기질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과 겸손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0: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참 모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1: 아멘.
0: 그래 우리 청취자들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1: 네, 겸손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과 신윤지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주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어반브룩의 전철현, 신윤지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복합문화공간 어반부를 운영하고 있는 전철현 집사입니다. 국동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희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4: 오늘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광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모셨는데, 어반브룩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아, 어반브룩은 도심과 시내의 경계라는 뜻으로, 도심의 휴양, 힐링,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어반 브룩이라는 명칭을 하고, 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화와 복합 공간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때 여러 힐링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4: 그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 올해로 9주년이 됐습니다.
4: 9년?
2: 예예.
4: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그 회사에 뭐 대표를 한다고 하는

0: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1: 아,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화, 비즈니스 모든 걸 같이 하는데요. 단순한 뭐 웨딩, 또 가족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예, 기업이나 또 저희가 유니크 베뉴로 기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이 어반 부룩을 다녀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엄청 멋진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3: 저희 어반 부룩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게 강주에 있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말은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강주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장한 목사님 뵈러 서울 왔으니까 그 대박이 지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니, 그런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3: 예, 예.
0: 돈 벌다가
3: 예.
0: 왜 이런 거를 저 여기 사모님이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3: 기획은 제가 했죠. 근데 운영은 여기 신주사 갑니다.
0: 그래서 여기 따로 왔고요.
3: 제가 따로 온 겁니다. 보안으로.
0: 그러면 그 규모, 빌딩 규모가 얼마나 돼요?
3: 한 연금평으로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예.
0: 근데 그걸 지어서 이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
3: 예, 예.
0: 그럼 그 문화 행사를 하면서 아, 우리가 잘했다.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적은 없어요?
3: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을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올 것이고, 나이트클럽을 했으면 춤추는 사람 올 것이고, 근데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증권회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한쪽이 좀 위축되더라도 딴 쪽에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9년 전에 광주에서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광주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분들은 웨딩홀이야, 돌잔치야, 여기 레스토랑이야, 카페야. 좀 많이 헷갈려하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0: 그러면 신집사님이 참 일으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1: 이제 제가 한 일들이 조향과 사실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특화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 오셨던 분들한테 돌잔치나 웨딩이나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예쁜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0: 그럼 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네. 경제난은 없습니까?
1: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0: 예.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네.
3: 그렇죠.
0: 그때 어떻게 극복을
1: 그때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웨딩의 시장이 있었다면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프라이빗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축소하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특화되는
2: 전화위복의 기회가 네. 되기도 그렇죠. 했겠네요.
1: 네네.
2: 지난 4월에는 전도대회 때도 귀한 섬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어요?
3: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의 그 의무가 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2: 네.
3: 그런 와중에 광주 국동방송에서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케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 명 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방송국이지만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 흥분되더라고요. 그럼 그 행사에 내가 조금이나 보태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발대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장소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0: 그러니까 발대식에
3: 예.
0: 하는 걸 보고
3: 예.
0: 뭐 좀 협력해서 도와주면은 3,000명
3: 예.
0: 전도가 되겠다.
3: 네네.
0: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3: 예.
0: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3: 그렇죠.
0: 참 호남권의 전도대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지 않은가. 발대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참 두 번 모였어요.

0: 광주 경변전센터 김대중 근대전센터에 예, 예. 가보니까 짜임새 있게 대회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전도대회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정철현 대표님
1: 예.
0: 깜짝 놀라셨다는데 예.

0: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할 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양호 목사님을 멀리서 뵙게 된 거예요. 네. 무대에 올라와서 당상에 계실 때. 그래서 야 이거 3천명 3천명 말은 쉽지만 이렇게 귀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연습한 거 보고 제가 실은 그 하기 전에 우리 국동방송 지사장한테 좀 말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3천명이 3천명을 전도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도 하는데 그냥 1년에 두 번씩 6천 명 해가지고 2030에 3만 명만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회 시작 갔다가 아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거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야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1: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0: 그렇죠.
1: 뜻이 그래서. 있는 예. 곳에 길이 있다.
2: 예. 예.
1: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예? 그러면 우리 신윤지 집사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반부록이 어떻게 더 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귀찮다 해도 우리는 못한다.
2: 아니요, 저희 이제 여반부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공공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섬김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어떤 물질의 관계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부부 또 목사님 부분들을 한번 섬겼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1: 뭐 지금 광주 전라남도가 이제 합쳐가지고
2: 네.
1: 더 크게
2: 네.
1: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든 게 광주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기회도 어반부록이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2: 네. 네,
0: 맞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신집사님이 미인이요.
2: 아,
1: 어떻게 만나셨죠?
0: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방학하면 대학생들 의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였는데 항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일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이제 어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일어로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 그냥 일어 회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따라가기가 힘들 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우리 신입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자다.
1: 네. 아니,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죠?
0: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일찍 가면은 제 옆에 안 앉고 늦게 가면 딴 사람이 앉아 있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 30, 40년 전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일어책 한 권이 이제 끝나니까 회식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리고 강사님한테 센세이 네 신상 옆자리 좀 앉히게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자리를 못 앉히겠습니다. 기회를 좀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 장소로 갈 때 옆자리에 좀 앉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3: 사전 작업을 하셨네요.
0: 네.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앉은 사람께 앉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리를 변동해서 앉아봅시다. 이러고서 딱 바꾸다가 저를 마지막에 우리 신집사 옆에 딱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단은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0: 건다는 말이 맞네요.
1: 관심을 보였어 그때?
2: 아니 관심 안 보였어요. 네. 그 이후로 5년을 했다니까요.
0: 아 5년을 따라다니셨어요?
2: 예예예. 예, 예.
3: 아니 그런데 이게 2년이라고 저희 아파트 한 동네 주민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계속 만나게.
1: 그럼 언제 마음이 간 거예요?
2: 예, 꾸준히 저는 최대한 대로 많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그렇죠.
2: 일부러라도 약속을 정하고
0: 일부러라도 있으시네요.
2: 아, 그 전략과 전술을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아, 참 대단하다.
2: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의지 한국인입니다. 네.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네. 될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1: 노력했죠.
2: 예예.
0: 의지의 한국인이요. 저런 네. 어떤 의지가 또 있으신지 찬양 듣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럼 이제 자녀를 몇 분이요?
2: 세 명입니다.
1: 세 명.
2: 예예.
1: 아들.
2: 딸만 셋입니다.
1: 딸만 셋.
2: 예.
1: 예. 그래도 뭐 요새는 딸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어반 브룩이 이제 어떠한 공간이 됐으면 하나. 우리 신 집사님은 사람과 경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네.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3: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아이의 생일, 나의 첫 결혼,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객 행사마다 많이 좀 신경을 써드리는 편이고 또 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은 다르게 차별화시켜드리려고
1: 해요. 그러면 애쓰고. 그걸 경영하면서 네. 대표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하고 네. 혹시 의견에 갈등은 없었어요?
3: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사실 있죠.

0: 그래도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네. 신집사님을 꿰셨으니까 네. 말 들을 거죠?
1: 저희 남편은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그걸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0: 그게 뭐 천상연분이라고 그러죠?
2: 잘 보완이 되시겠네요.
3: 네, 보완이. 네. 네.
1: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0: 다음에 광주 갈 때 저도 그 한번 볼게요, 거기.
1: 네네. 네,
0: 어떻게 하고 계신가.
3: 아, 영광이겠습니다.
0: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3: 직원은 한 평상시에는 15명 정도 있고 행사하면은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알바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많이 올 때는 한 15명도, 20명도고 그러니까.
2: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3: 저는 어반부르기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국제 교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프랑스 축제가 2회째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프랑스 협회하고 그다음 광주 관광공사하고 나주 염색박물관하고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좀 더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교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0: 근데 두 내외 간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겠죠?
1: 네.
0: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나가시다가 전 대표님이 예. 그 교회보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3: 예.
0: 근데 여기서는 애들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3: 광주의 겨자씨 교회입니다.
0: 네,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왜 그 교회를 꼭 가야 되나?
3: 제가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실은 네. 저는 모태 신앙이 천주교였어요. 그 유아설에도 받고 실은 결혼도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개인이 아주 서운해 하셨는데 결혼식까지 천주교에서 하고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와이프 며느리가 그랬는데 아내 얘기는 남편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0: 여긴 개신교고
3: 예, 저는 천주교.
0: 천주교고
3: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 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게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출석과 냉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요즘 유튜브 할 때라니까 유튜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똑같이 다니면 또 나중에 냉담을 할까 봐 이 앞전까지는 말 그대로 와이프 손잡고 다녔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한번
0: 다녀봤고
3: 예, 예. 서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탐방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0: 댕겨보고
3: 예, 예배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겨자씨 교회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내가 그 출석과 냉담을 반복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건데 또 좀 책임감도 의무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여기 다닌다 하면 다닐게. 천주교 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0: 신주사님께서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 교회에 오래 댕겼고 또 웬긴다는 게 부담이 되고 근데
1: 네.
0: 교회를 웬겼을 때 따님 셋이 다 네.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1: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0: 반대했죠?
1: 네. 근데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심 기도해서 그러면 아빠가 가고자 한 교회에서 자기도 정착해서 다시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같이 열심히 다니고
0: 그럼
1: 있습니다.
0: 그럼 따님들이 지금 다 출가했어요?
1: 아니요. 다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사업에 한 파트씩 맡아주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희가 3대째 플로리스트여서 저희 그 한국화를 전공하는 친구가 한 사업의 파트를 크게 맡고 있지요.
0: 그런데 좋은 신랑들 들어오면
1: 네 배우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기도 제목이라고만 네. 뭐 아버지처럼만 하면은 네. 문제 없겠네요.
2: 네.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0: 뭐 두 분께서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서요. 네네. 어떤 말씀인가요?
1: 잠언 2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교자씨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종이 울리면은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요거 쭉 읽어가는데 22장 4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22장 4절을 계속 읊었어요. 매일 그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다가 그 우리 계좌식의 박정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 오는 날 이 어반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신방하시다 하신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잠언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매일 이걸 읽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도 이렇게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까지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참 하나님의 은혜다.
0: 네.
2: 그저 두 분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0: 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늘 알 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대학에 간 뒤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단기 선교와 비슷하게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글씨로만 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려지는 진실한 간증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0: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제가 그 전도대에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3,000명이 왔을 텐데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2: 예.
1: 교자식 교회를 제가 등록하고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매주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새 신자분들이 다 정착을 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회 이제 목사님, 전도자님한테 그랬더니 막 그게 기도 조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는데 이분들이 잘 자리를 잡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2: 양육을 해야죠.
1: 예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 어반부라는 공간에서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이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왜 계좌시에 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새 신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서로 알아주고 또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 교육을 마치든지 아니면 도중이라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구역장님하고 새로운 이렇게 새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새 신자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다가도 나누면서 하는 것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0: 심지수 아,
1: 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물이 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번 부르기 어떤 통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서 건강 주시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도 참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재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재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 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수렴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린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 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 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 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 이것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드린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 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 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수렴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 이것이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린 제물이다.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 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 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수렴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두 마리, 수량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린 제물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7장 54절에서 7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숲을 걷다 보면 쓰러진 나무를 만날 때가 있죠. 보통은 살아서 곧게 서 있는 나무들에게 우리가 숲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요, 이미 쓰러져 생명을 다한 나무도 이 생명력 또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쓰러진 나무는 천천히 분해가 되고 그 안에 있던 영양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작은 곤충과 미생물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위에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기도 합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건 실패였다 이름 붙여놓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잘못 선택했던 일, 뜻대로 되지 않았던 계획, 돌이켜보면 아쉽기만 한 그런 시간들. 그런데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마라, 곧 괴로움이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이제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오미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룻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룻은 한 가문에 또 귀한 가문을 낳게 되고 그게 다윗을 낳게 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까지 이어지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을 너무 빨리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실패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시간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죠. 쓰러진 나무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런 지나간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할 겁니다. 기대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2시의 기쁨, 네, 최정민입니다. 그래요. 쓰러진 나무에서도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는 아주 놀라운 그 현상들이 자연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현상이죠. 원리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 출애굽기 읽다 보면 조금 낯선 이름 등장해요. 브살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세처럼 민족을 이끈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지휘했던 것도 아닙니다. 브살렐이 잘했던 거는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이 브살렐의 재능을 사용하신 거죠.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참 좋은 생각 하나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그 재능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재능에는 순위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묵묵히 뒤에서 돕는 사람 역시 필요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 평범해 3대가 쓰임받고 있는 게 맞을까? 나는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예,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살레를 기억해 보시고 이 부살레리 나오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성경책에 보면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었는데요. 바로왕은 이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게, 그렇죠, 생각만 해도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기록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살렸죠. 네. 자,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면 대단한 힘과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는 때때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그 방향을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할 때 그래도 이건 옳지 않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선택도 그런 선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을 선택하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고 편한 길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역사들을 이뤄가실 겁니다.

Keep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헨리 스미스의 찬양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편지 가운데 하나가 빌레몬서예요. 그 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채 떠났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에 유익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한때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 과거의 모습이 그 사람의 마지막 이름표가 아닐 거예요. 실수했다고 평생 실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때 방황했다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다시 쓸 수 있다. 그렇죠? 과거가 나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과거가 나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찬양 더 듣고 오죠.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는 나무엔이었고요. 예수 예수 예수. 조금 전 들으신 곡은 김명식 피셔링의 배지환. 예수 예수 예수 듣고 왔습니다. 3회상 25장에는 아비가일 아시죠?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크게 분노한 일이 있었어요.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복수하러 가고 있었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하고 예물을 건네고 무엇보다 다윗이 분노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죠. 결국 다윗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나와 함께 달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있죠. 날 빌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은요. 때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멈춰 세워주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죠. 그게 아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또 직장의 동료, 교회 같은 성도들,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그분들 돌아보면서 그래 이런 사람이 있으니 내가 오늘도 행복하지 그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비갈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구 얘기였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오네시모.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 얘기도 했었고요. 또 누구 얘기했었죠?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프라와 부하라는 인물도 얘기했었죠.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고, 모르고 있었다면 한 번 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아,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고 재밌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런 여러분들 그 저녁 그 오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어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

0: 사도행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아유 또 넘어졌네 이럴 때가 있어요. 최근 들었던 설교에서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걷기 전에 바람이 안 불었을까요? 아니죠. 바람은 처음부터 불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 시선, 마음의 변화 때문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걷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즉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건져주세요 라고 외치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손 내미시고 가장 적절한 때 건져주십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에요. 결국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실패는 수치가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나의 나약함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바로 우리의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 금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0: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찬송가 406장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이 또 극동방송도 이 시간 또 새깨라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부천에서 출석하신 6478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는데 소나기 내리고 소강 상태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보니까 비 내리는 곳들이 좀 있죠. 흐리거나 비 내리는 곳 많은 것 같아요. 4337번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말 준비하시고 주일 준비하시고. 5853번님 지금 출근하세요? 출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비 오는데 운전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라고 9003번님. 자, 3874번님 변함없이 우리 8845-2320-9507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중에 전국 생방송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오후 3시 시간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시면 되겠고요. 라디오로 이 방송 듣기 힘든 분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처럼 휴대폰에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 메시지 거기서 보낼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자, 오늘 8월 28일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면 또 9월입니다. 9월. 근데 아직은 좀 덥습니다. 아직은 좀 덥지만 9월 본격적인 가을을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미리 전도 요청한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전도 요청자는 전화 연결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어요. 전도 대상자 김한빈님. 아빠가 요청을 했는데 자기 딸의 친구입니다. 아,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딸의 친구. 딸의 친구 김한빈님에게 제가 한번 지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김한빈님.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김한빈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극동방송

0: 에서 전화 올 거라고 얘기 들었죠?
1: 아, 네네. 미리 들었어요.
0: 얘기 들었어요.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네, 알고 있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네.
0: 혹시 지금도 듣고 있나요?
1: 듣다가 지금 전화
0: 아, 듣다가 받았구나.
1: 받았어요. 네네.
0: 그럼 생방송 중에 전화했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러면
1: 네.
0: 다 저의 멘트를 들었으면은 지금 우리, 김용근님이 전화 연결됐다라는 얘기도 들었겠네요?
1: 그건 못
0: 그거 못
1: 들었어요.
0: 들었습니까? 아,
1: 네.
0: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자, 우리 김한비님. 그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1: 네, 다녔었어요.
0: 얼마나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1: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쭉 다니다가
0: 네네.
1: 안 다닌 지는 한 5년 좀 넘은 것 같아요.
0: 5년 좀 넘었어요. 초등학교부터
1: 네.
0: 다니다가,
1: 네.
0: 5년.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부터 해서 이제 거의 뭐 성인까지 다니신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지금 보니까 출산 앞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아, 네, 맞아요.
0: 그럼 혹시 임신하고 나서부터 지금 교회를 쉬게 됐나요?
1: 그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0: 그 전.
1: 결혼하기 좀 전부터 안 가게
0: 아,
1: 되다가,
0: 결혼하기
1: 직장
0: 전부터.
1: 때문에, 네, 주말에 나가는 직장이었어가지고,
0: 네네네.
1: 좀 이렇게 멀어지다가 안 가게 된것 같아요.
0: 지금은요, 직장은.
1: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또 계속 안 가다 보니까,
0: 네네네. 그때는
1: 이렇게
0: 이제
1: 미뤄진 것 같아요.
0: 주일날도 일을 했군요.
1: 네네.
0: 지금은 이제 안 다니다 보니까 또 다시 나가기가, 발뜨기가
1: 네,
0: 좀
1: 좀.
0: 어렵죠. 그쵸, 5년 쉬었다 보니까.
1: 네, 지역도 좀 옮기고, 여기로 이제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온지한 1년밖에 안 돼서,
0: 네네.
1: 좀 교회 찾기도 좀
0: 찾기도 어렵고,
1: 고민되고, 네, 그렇게 이제 미루고 있는 중이에요.
0: 자, 어느 지역이세요?
1: 인천이에요.
0: 인천 어디요?
1: 인천 검단구.
0: 검단. 아, 검단. 검단 신도시. 그쪽으로.
1: 거기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 근처에
0: 그쪽으로
1: 있긴 해요.
0: 가셨구나. 자, 오늘
1: 네.
0: 너무 잘 됐네요. 발뜨기가 어렵다.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또 저희 잘 만났어요. 항상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늘 하는 일입니다. 발뜨기가 어렵다.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제 선물도 있어요. 선물을
1: 네.
0: 제가 골라볼 수 있도록 불러볼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부패 세트, 더치커피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지의 1호삼 씨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선물이 있어요. 많죠?
1: 네, 맞네요.
0: 다 드리면 좋겠지만은 일단 하나 골라보십시오. 본인 원하시는 거.
1: 연어 할게요.
0: 연어.
1: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빈님 연어. 자, 우리 친구 아빠가 이렇게 요청할 정도면 친구하고도 친했고 친구 아빠하고도 되게 가까웠나 봐요.
1: 네.
0: 뭐라고 부르시나요?
1: 아버지라고 불러요.
0: 똑같이 아버지라고. 자,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2: 아버지. 한비야.
1: 안녕하세요.
2: 잘 지내지?
1: 네.
0: 자, 제가 아까 전화 연결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1: 아, 네.
0: 아버지가 이렇게 미리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옆에서 다
1: 아,
0: 듣고
1: 그렇군요.
0: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은 선물을 뭐를 드릴까요? 자, 아버님도 드리고 싶은데.
2: 아, 그래요. 저희는 소곱창이요.
0: 소곱창.
2: 예.
0: 알겠습니다. 와, 이게 친구. 혹시 그러면 그 딸도 옆에 있나요?
2: 아니요, 지금 딸은 아마 집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0: 아, 집에서 따로 듣고 있고.
2: 예.
0: 우리 딸이 김예은 자매. 맞죠?
2: 예.
0: 예, 또 예은이 아빠께서 또 친구 딸까지. 야, 되게 그러니까 가까우셨나 봐요.
2: 예.
0: 자, 우리 한비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2: 한비야, 예은이도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빠가 올해 그 세 명의 그 전도자 목표 중에 한 사람이 너였는데 너 결혼해서 이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는 너한테 그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 자 이제 내년 다음 달이면 출산인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한비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 애기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태어나기를 기도할게.

0: 이번 주 혹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주.
1: 이번 주요?
0: 예.
1: 네.
0: 아, 그래요.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검단에 네. 있는, 검단에 있는 건강한 교회 저희가 좀 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 네네.
0: 혹시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남편은 교회를 다녀봤나요?
1: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네네. 제가 그동안 이제 만나는 동안 얘기를 많이 해줘서 항상 네네. 교회 갈 때 같이 따라갈 마음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자 남편한테는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불러준 거에서.
1: 애기 태어난다고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0: 예예.
1: 단백질 쉐이크.
0: 단백질. 아니 아기가 태어나는데 본인이 왜 다이어트를 하죠?
1: 체력을 기른다고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에요.
0: 체력을 기르려면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구나. 체력을 네, 기르기 위해서 다이어트. 또 네. 저는 그 세계를 잘 몰라서. 아무튼 우리 남편에겐 단백질 쉐이크를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방송국 PD가 네.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서
1: 네.
0: 꼭 교회를 이번 주에 우리 모시고 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네. 꼭 좀 전해주세요. 알겠죠?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 혹시 지었나요? 혹시
1: 이름은 아직 안 지었어요.
0: 아직 안 지었어요. 네. 우리 아이가 우리 유아 세례를 목표로 하자고요.
1: 응? 아, 네.
0: 어떻습니까? 유아 세례.
1: 네. 네. 네, 좋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남편과 함께 시작하고 태어나고 나서 좀 있다가 유아 세례로 해서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1: 네.
0: 친구 예은 씨도 그리고 아빠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에 한번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하지만 남편의 도움 받아가지고 꼭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저 따라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정 축복한다고 8093번님도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우리 김한배님 미리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혹시 그 5년 전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인생 찬양 있어요? 은혜 받았던 찬양 기억나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
1: 찬양 어렸을 때
0: 예.
1: 나의 사랑하는 채. 네, 그거를 많이 초등학교 때 좋아했었어요.
0: 왜 혹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이 좋아했던 이유?
1: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가사가 그 어렸을 때 그냥 좋았었던 것 같아요.
0: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 뭐 이러잖아요.
1: 네.
0: 혹시 부모님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세요?
1: 아, 네. 어머니는 신학대학교 나오셔서 목사님 하시고 계신데.
0: 와, 그렇구나.
1: 네.
0: 어머니도 엄청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겠군요.
1: 네, 맞아요.
0: 어머니도 다시 신앙생활 하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1: 그렇죠.
0: 네. 네. 오늘 전화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극동방송 앞으로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106.9 인천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계속 들어주시면서 또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교회 갔습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
1: 네,
0: 네네네. 예, 지금 응원하고 축하의 문자 메시지들이 지금 오늘 오고 있네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아빠 김용근님.
2: 예. 예.
0: 오늘 너무 중간에서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두 분 인사하시고요.
2: 삼비야,
3: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우리 김한비 씨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셔서 예배 다시 시작하시고 좋은 소식, 우리 아가 순산하세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마음 찡해서 눈물 나네요. 2416번님 비롯해서 순산하시길 기도한다고 8493번님 아빠가 딸에게 너무 훈훈하고 부럽네요 라고 새 생명 축복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구의 가뭄에 단비 내리고 있군요. 운전하기 힘들어도 가뭄에 가래 도움될 것 같다. 반가운 비라고요. 네, 참 우리 아가는 복된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자, 보니까요. 어제도 사연을 주셨었죠. 제가 이제 사연을 못 읽었는데, MK, 예, 우리 송하라, 선교사 자녀라고 MK, 10살, 10살인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금 한국에 왔나 봐요. 한국에 있는데 아주 바쁘네요. 새끼라 사연 쓴 게 두 번째예요. 우리 송하라 자매, 소원이라는 찬양을,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빛골 광주에서도 212번님 천안 사무실에서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네요. 우리 소원 찬양 나눕니다.

꿈이 있는 자유 소원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28분 생방송 3개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공주 택배기사님 비가 오락가락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그 우리 누구였죠? MK 송하라 하라의 신청곡 전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부모님도 같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규사님 새끼라 애청자라고요. 우리 서은 하라 준아 하림 새끼라 애청자 자녀가 넷인가 봐요. 우리 성규사님 한국에서 마지막 여행 보내고 계시는군요. 4548번님 선규사님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끼라를 잠깐 또 한국에 있으면서 또 들어주시고 우리 하라가 또 이렇게 또 문자까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 보니까는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전도 요청을 해서 제가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아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막 하려고 하니까 끊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기가 끊어져서 일단은 제가 따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따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새끼라 그렇게 애청자하신다.

0: 자녀들이 지금 방학 중이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시던데. 자녀 방학 중에서?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윤숙희님 되시죠?
1: 네.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거든요.
1: 네.
0: 우리 어머니 이해심 어머님이 이제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받으라고 얘기 들으셨죠?
1: 네.
0: 지금 전화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네네. 우리 어머니께서 좀 전에 아까 같이 계셨다면서요.
1: 네.
0: 지금은 아마 가신 것 같은데.
1: 네네.
0: 어머니가 이제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1: 네.
0: 애청자신데 어머니가 저희 극동방송에 우리 윤숙희님 사연을 보내셨어요.
1: 제 사연이요?
0: 예. 그래서 우리 윤숙희님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좀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1: 어떤 사연을 보내줄까요?
0: 어떤 사연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혹시 옆에 라디오 켜져 있나요?
1: 아니요, TV 켰어요.
0: TV, 예. 잠깐 소리 줄여주시고.
1: 네.
0: 힌트는 극동방송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네, 알고 있죠.
0: 들어봤나요?
1: 네.
0: 방송도?
1: 네.
0: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네.
0: 예전에 윤숙희님 교회에 다니셨다면서요?
1: 네.
0: 세례도 받으셨다고 제가 어머니께 들었는데.
1: 네.
0: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따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연 당첨되면 선물 드리는데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1: 네.
0: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세트,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1: 주얼리는 어떤 거예요?
0: 주얼리 이게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건데 쿠폰을 드리면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집으로 배송되는 거예요.
1: 아, 그 주얼리로 할게요.
0: 주얼리 알겠습니다. 네. 주얼리로 할게요. 네. 네, 어머니의 이제 사연 사실 어머니도 같이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가 네. 끊어져서 어머니의 이제 사연의 핵심은 우리 윤숙희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 살고 나중에 천국도 같이 가고 천국에서도 보고 싶고 이런 사연이었어요.
1: 네.
0: 지금 혹시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
1: 파주요.
0: 파주. 어머님은 어디 계시고요? 어머니도 파주?
1: 일산이요.
0: 일산에서 파주까지 왔다 가셨군요.
1: 네네.
0: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윤숙희님이 혹시 교회 소개가 필요하면 저희 방송국에서 파주의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를 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용기 내가지고 다시 예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어머니가 우리 윤숙희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윤숙희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네.
0: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꼭 결심하시고 이번 계기 통해서 예수님 잘 믿고 또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알겠죠?
1: 네. 네.
0: 우리 지금 주얼리 선택하셨는데
1: 네.
0: 어머니께도 하나 제가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1: 엄마 해물 좋아하세요.
0: 해물?
1: 네.
0: 해물이면은 쭈꾸미. 아까 쭈꾸미 드릴까요 그러면? 쭈꾸미?
1: 네네.
0: 오케이. 어머니는 쭈꾸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윤숙희님
1: 네.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짧은 기도문인데 네. 저 따라서요.
1: 네.
0: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윤숙회님 옛날에 이제 세례까지 받으시고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0: 네.
1: 한 지금 교회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0: 결혼하고는 안 다녔어요.
1: 그럼 한 몇 년이나 되셨는데요?
0: 20년, 25년.
1: 아, 오래되셨구나.
0: 네.
1: 혹시 기억나는 찬양 있으세요? 내가 정말 이 찬양 좋아했는데, 많이 불렀었는데, 그런 찬양 있으세요?
0: 사막에 샘이 넘쳐.
1: 사막에 샘이 넘쳐.
0: 우리 애, 그 애, 그 애기 재울 때 자장가로 많이 불러줬었거든요.
1: 애들한테 자장가로?
0: 네.
1: 막 옛날에 보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참 네, 많이 네. 불렀잖아요. 그쵸?
0: 네. 네.
1: 어렸을 때 많이 다니셨구나. 저희가 혹시 파주의 교회를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0: 제가 지금 일하는 게 주말에 일하는 직업이라.
1: 네네.
0: 그래서 그, 뭐 제 몸은 못 가도 마음으로는 계속 믿고 있어요.
1: 주일날도 일하세요?
0: 네.
1: 아유, 그렇구나.
0: 주일날 일하는.
1: 주일날 일하는 또, 아, 네. 그래요. 주일날 또 일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꼭,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0: 네.
1: 마음이 중요하니까, 또,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네?
0: 그, 아, 네.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1: 아침 하지만. 일찍부터?
0: 네.
1: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들도 있는데.
0: 7시 예배요?
1: 예. 8시 예배도 있고 교회마다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 교회 좀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요?
0: 예? 이 주변에요?
1: 예, 집 근처에.
0: 네.
1: 알겠습니다. 일찍 예배가 있는 데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용기 네. 꼭 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어머니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귀한 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극동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0: 아. 아니 계속 저녁에 잘 때 틀어놓고 자서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엄마가 못 보니까는 그래서 네네, 틀어놓고 자거든요.
1: 그래요 앞으로 극동방송도 네. 많이 틀어주시고 이 시간대도 들어주시고 이 시간 네. 사실 지금 방송이거든요 방송
0: 아 네
1: 방송 같지가 않죠 지금
0: 네
1: 그냥 저하고 그냥 1대1로 통화하는 것 같죠 물론 네. 통화죠 근데 사실 지금 전국 생방송이네 전국 생방송, 아. 라디오 생방송, 예. 그래요. 오늘 제가 꼭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소식,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수고하세요.
1: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 참 많이 불렀던 찬양. 20년 이상 방학 중이신데 우리 윤숙희님 어머니의 소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꼭 응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을 들으니까 저의 작은 딸이 너무 보고 싶네요. 다음 달 출산 축하드린다고. 저의 작은 딸 태아와 이별하는 아픔이 있으셨다고요. 그렇구나. 아직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서울 잠실이시죠?

잠실 아까 보니까 송파구나. 아우 아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구나. 우리 8383번님 그리고 또 0397번님도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네요. 힘내시고 예 하나님의 위로 꼭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8383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참 옛날 찬양인데 너무 좋은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분당 서현. 지금 비가 오려는지 어두워진다고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 자, 전주에서도 출석해 주신 1203번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듣습니다. 찬양은 우연이라도 들어도 스킵하게 바빴는데 제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방송도 꼬박꼬박 듣게 되는 신기한 하루하루네요. 앞으로도 시간대 맞으면 열심히 쭉 들어보려고요. 언젠가 교회로 발걸음하는 그날까지. 5281번님 이번 주에 사연 주셨던 우리 방학생 언젠가 그거 하지 말고요. 이번 주에 그냥 가시죠. 이번 주에 5281번님 이번 주에 예, 용기 있게 한번 걸어가 보시죠. 필요하면 또 교회 소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5281번님 꼭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8212

2번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자, 비 퍼붓는 부산 해운대에서 새끼라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1419번님 또 오셨습니다. 우리 8737번님 꽃다발 선물 경주 친구에게까지. 아, 친구에게 성경책 보내드린 거 잘 받으셨구나. 꽃다발도 잘 받으셨고. 2단에 있다가 나와서 10년 방학 후에 저랑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다시 돌아오신 우리 8737번님 참 감사하네요. 홍천에서 지금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사연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생일이신 분이 있는데 보니까 제부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7014번님 신청곡. 네, 제부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생일이 또 있었는데 어디 갔죠? 아까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 10월에 결혼 주님 안에서 두 사람 하나 돼서 주님 소망하면서 의지하며 예쁘게 살아가길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신청곡 보내드리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아쉽네요. 마치는 시간이에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849번님 복된 주말, 네, 주일 여러분 잘 예배 성공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암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암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시 서북구 백석 5길에 위치한 백석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안산 드림교회 이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목회자 선교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관인 나의 목차.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적 행복을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시편 104편 3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시고 즐거움이 충만하신데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피조물들이 받아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바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로 인하여 욕심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즐거움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 태생의 미국의 배우 겸 코미디언인 밥 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5번의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았고 8권의 회고록을 남긴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10살 때에 그때 찰리 채플린 흉내를 내다가 끝내면서 우승을 하기도 한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유명인이 되었을 때에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병사들을 위한 특별 공연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바쁜 일정에 의하여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5분만이라도 좀 장식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5분만 한다고 했던 사람이 30분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30분 동안에 공연을 하고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기획자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5분만 한다고 했는데 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30분씩이나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맨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어린아이처럼 웃고 행복해하는 두 병사의 모습에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 두 병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팔이 없는데 남은 한 팔씩 가지고 둘이 맞추치며 손뼉을 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프는 그 깊은 감동과 함께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나 시한적인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쁨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거죠. 행복은 느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정과 결단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리라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행복도 느낌보다는 결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있는 대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성인이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2, 3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라고 보는 거지요. 지성도 있어야 하고 감성도 있어야 하고 또한 의지와 같은 결단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같이 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공통점을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우정적 요소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동반자 같은 친구 간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끌리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관심이 집중되어져서 그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끌려지는 모습들의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중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의지적인 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거기서 말하는 서약이라는 것이 있죠. 그 서약에 보면은 그 안에는 다 들어있는 것이 보호가 들어있습니다. 책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서로가 협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서약서 안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감정만 가지고는 그것이 사랑이라 할 수 없고 지성만으로도 사랑이라는 것이 부족하며 바로 이 가운데에 의지적인 결단이 들어 있어야 온전하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도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그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부부가 되었을 때 온전한 것은 바로 그 속에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그 속에 들어 있더라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인생도 그와 같아서 바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리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들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우리 접속사로 나와 있는 그러므로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므로로 시작되어지는 4장 1절에는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굉장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와 같이 이런 것이 복음이지 않니?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말했다면 4장에 가서는 이어져서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이제 실천해야 돼. 이제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실천편으로 말하는 것이 4장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런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삼고 있었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옥중에 있다 보니 감옥 속에서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그립고 얼마나 주의 사람들이 그립고 그 속에 올라오는 그런 복받쳐 오르는 그런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겠느냐 하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행복한 사람, 행복한 것을 한번 생각만 하기라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이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가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가 그의 기쁨이었고 오직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대우해줬고 나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이 대우해줬다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내게 목이라도 내어주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이와같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만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한다.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니까 그를 문안하고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의 이명을 이름들을 하나하나 거명을 하면서까지라도 이와같이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리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선교와 자기의 목회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그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정말 행복한 모든 조건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다 천사 같은 성도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걸핏하면 넘어지고 조금만 하면 시험 들기도 하는 연약한 성도들도 그 가운데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아주 일침을 가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상에는 군사적인 용언까지도 동원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원문상에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조금만 작은 것이라도 그저 쓰러지는 어떤 피 흘리고 쓰러지는 병사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네 태도와 믿음을 분명히 해 라는 말씀입니다. 티끌 같은 문제 때문에 죽내 사내하지 말고 바늘 같은 갈등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 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병사처럼 군사처럼 분명하게 네 믿음을 확고히 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아주 특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갖고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고백을

0: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하나씩 보게 되면은 다 훌륭해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알력을 다툼을 갖고 질투하는 모습들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또 이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1: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0: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0: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하여 바울의 결단이 그 속에 숨어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신 것처럼 삼그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고 또 오늘 여러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라고 하는 삼그란 첫 번째 그래도 감사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군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 하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좌측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우측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건 포기하고 그분에게로 인도받고 가야 한다고 하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불평이나 원망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도 감사로 이끌어 갈 줄 아는 것이 믿음적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결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결단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1: 말하노니 기뻐하라.
0: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나는 정말 기뻐하기로 결단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결단이고 행복도 결심이고 기쁨도 결심 결단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되었으니 그 가운데 사랑하기로 결단하라. 너희가 기도해 주기로 결단하고 행복하기로 기뻐하기로 결단해라. 나는 이 결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기쁨이요 두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대상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두 번째는 타인 때문에, 세 번째는 환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거기에 묶여버린 사람들이 있고 타인에 주어지는 그런 공격과 상처 때문에 행복을 빼앗기기도 하고 환경과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그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반대적으로 이걸 결단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용서하라, 관용을 베풀라, 용납해 주는 것을 결단하게 하고 세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거기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결단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라, 첫 번째 기뻐하라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웃음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웃는 것이 300번 정도가 된답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500번에서 하루 종일 웃는데요. 어디 뭐가 그렇게 기쁜지 지나가는 것만 봐도 기쁘고 웃기고 그 웃음이 엄마의 기침 소리도 웃음이 있고 아빠의 방구 소리도 웃음 소리가 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막 다 웃음 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깔깔깔깔거리고 근데 시니어들은 전부가 하루에 10번 웃으면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웃음이 많이 인생에 지나가는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시니어들은 10번 정도 웃으면 많이 웃고 더 많이 웃으면 근육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저 웃고 웃어도 상관이 없고 하루 종일 웃어도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아이들에게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정말 어떤 조건이 없는 항상 그 속에 본질적인 기쁨도 있더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할 날이 오겠지. 그리고 그 속에 저절로 기뻐지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내가 80억 인구 가운데 내가 가장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내 결단이 섰을 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속담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나를 도울 때 하나님도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니 우리가 무엇일지인데 주님 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의 첫 번째가 믿는 자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성령님 오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까? 바로 주 안에 있으면 믿는 자가 가능할 수 있고 성령님 오시면 가능할 수 있고 기도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용납하라. 곧 용서하라. 관용을 베풀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야 주님 배울 날이 얼마나 되겠냐. 너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고 주님도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아니 죽음을 앞두고서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죽음을 앞두고 다 수용하고 그거를 관용을 베풀어야지. 여기서만 교인이 아니고 여기서만 가족이 아니라 하늘 가족이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도 연결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연결돼 있어 용서해 사랑해 라고 하는 그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용서의 대상의 첫 번째가 본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가정을 용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죠. 미움을 갖고 있으면서는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가 다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가 다투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냐?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가? 부부싸움하고 온 분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가운데 성경의 베드로에서 주제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렇게 말이죠. 무식하게 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행하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서 그 연약한 그릇같이 그들을 대우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하면 깨질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함께 해 주어라. 왜?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일평생 여러분 마음속에 용납하는 용서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에도 힘이 있다고 그래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말 안에는 쪼갠다는 의미

0: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쪼개고 감정을 쪼개고 믿음을 쪼개고 행복을 쪼개고 관계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거부적인 마음으로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맡기지 않은 염려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드려라. 기도로 맡겨버려라.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러 왔으면요, 염려는 맡겨버리십시오. 오늘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죠. 기도할 생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과 그 모든 생각, 내가 하기 싫어도 자꾸 끌려가는 걸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없는 걸.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물어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내가 항상 기뻐할 줄 알고 항상 용서하며 살 줄 알고 항상 기도하며 살 줄 알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을 지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살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지 않고 싶어도 죄 가운데로 이끌려가는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묶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이 말이죠.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정말 용서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속에 참된 정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드라마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소명.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의 실패, 나약함, 중독, 이기심, 오만, 증오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들어보실 겁니다.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쫓겨나 위험과 적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됐죠. 하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았고 결국 땅은 폭력과 부정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라는 사람을 그 가족을 방주에 넣어 보호한 채 홍수를 내리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멸하셨죠. 하지만 그 후에도 인간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탑을 지어 하늘에 닿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내려가신 하나님은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흩으셨고 그 후 아브라함 한 명으로부터 난 후손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죠. 다시 여러 세대가 지나고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으로가 정착을 하게 됐고 그 수는 다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힘든 노역을 시켜서 그들의 수를 줄이려고 했죠.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핍박에 괴롭힘을 당하다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외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0: 불러오라 했던 여인들은 어떻게 됐나?
1: 예,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0: 들여보내.
1: 예.
0: 너희가 이스라엘 산파들이냐?
1: 왕 앞에서는 머리를 땅에 대고 질문에 답하라.
2: 예. 저희가 이스라엘 산파들 맞습니다.
0: 이스라엘 아기들에 대해 내가 내린 칙령에 대해 알고 있느냐? 거기에 분명 너희는 이스라엘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잘 지켜보다가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다.
2: 예, 잘 알고 있습니다.
0: 근데 왜 계속 이 애굽 땅에 자기 될 것이냐 뛰어노는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이 보이는 것이냐? 너희가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2: 그게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다릅니다.
0: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2: 이스라엘 여자들은 힘이 좋아서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0: 지금 나랑 장난을 하려는 게냐? 그렇다면 내가 더 확실한 명령을 내리겠다. 앞으로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모조리 강물에 던져버려라. 알겠느냐?
2: 예, 알겠습니다.
0: 당장 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내 궁전에서 끌고 나가라!

0: 엄마가 제 동생은 이제 석 달이나 돼서 집에 숨겨두고 키울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바로가 시킨 대로 강에 버리실 거예요?
1: 쉿. 울지 마라, 미리암. 동생은 무사할 테니 조용히 따라와. 알겠지?
0: 네. 근데 어딜 가는 거예요?
1: 아기를 살리러 가는 거야. 시간이 없다. 빨리 잘 따라와야 돼.
0: 아줌마, 저희 여기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궁전 근처에 숨어있다가 걸리면...
1: 조용히 하고,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바구니에 아기를 눕혀야 돼.
0: 정말 가라는 거 아니죠?
1: 당연하지. 이 안에 역청과 소음진을 발랐잖니. 어디 앳뜨나 한번 볼까? 자, 괜찮지? 이제 누군가 아기를 발견해서 구해주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0: 네, 네, 아줌마.
2: 아까 그 새가 저기 갈대 사이에 앉는 걸 봤는데 혹시 저기에 둥지라도 틀었나?
3: 어머, 이게 뭐야? 누군가 널 여기에 혼자 버려두고 갔구나. 귀여워라.
2: 이스라엘 아기구나. 어떡하니? 어미가 널 버린 것 같은데.
3: 거기 누구죠? 괜찮으니까 나오세요. 혹시 이 아기 엄마인가요?
0: 아니요. 전 엄마는 아니고.
3: 혹시 이 아기의 엄마를 아니?
0: 아니요, 전 몰라요. 근데 그럼 그 아기는 죽이실 건가요?
3: 죽이다니. 아니, 이 아기는 이제 내 아이인데.
0: 네? 지금 그 말은...
3: 이제 이 아이는 내 아들로 키울 거란다.
2: 그러니 아기를 돌봐줄 이스라엘 유모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겠니?
0: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유모는 제가 바로 찾아올 수 있어요.
2: 고맙다. 혹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니?
0: 지금까지 미래가 없던 아기가 이름이 있음이 없죠.
2: 그럼 히브리 말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건 뭐라고 하지?
0: 모세요.
2: 그럼 이제 네 이름은 모세란다. 내가 물에서 건져온 내 아들 모세.

0: 미리암이 동생 모세의 유모로 애굽의 공주에게 소개한 사람은 바로 그들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젖을 떼면서 모세는 궁에서 왕족의 일원으로 키워져 강하고 현명한 청년이 됐죠. 비록 그가 애굽의 왕족으로 자랐지만 모세는 자신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1: 어서 끌어! 조심!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장 일어나지 못해! 다시 돌을 들어서 묶으란 말이야! 그렇게 내가 조심하랬지!
2: 잠깐! 채찍질을

0: 멈춰라! 사람이 다쳤지 않나?
1: 어서 일어나!
0: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게냐? 당장 채찍질을 멈추거라!
1: 당신도 채찍 맛을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요.
0: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1: 내가 떨어지라고 경고했지!
2: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0: 어쩔 수 없이 저자가 당신을 죽이겠다 싶어서
2: 이스라엘 노예를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요?
0: 와서 좀 도와줘요. 시체를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어서요. 누가 오기 전에 빨리.
2: 하지만 우린 애굽 사람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돼 있는데.
0: 지금 말장날 시간이 없다고요. 빨리 와서 도와요.
2: 아니요, 난 당신 편에 설 수가 없어요.
0: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혼자 하는 수밖에.
3: 모세가 그 애굽인 공사 감독관을 모래에 묻었으나 그 시체는 곧 발견됐고 바로가 이 소식을 알게 되어 모세를 체포하라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3일 밤낮을 달려 한 우물 곁에서 물을 마시고 지친 몸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죠. 모세가 잠에서 깬 건 그 지역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가축에게 물을 먹이러 우물가에 왔을 때였고 다른 목동들이 쫓아내려는 것을 모세가 도와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집에 초대해 머물게 했고 그 집에서 지내다가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4: 모세, 자요?
2: 왜?
4: 오늘 낮에 우물가에서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그 사람 애굽 사람 맞죠?
2: 뭐 별 얘기 안 했어.
4: 당신 표정이 안 좋았는데 말해봐요.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0: 아니, 정말이요? 당신을 죽이라 했던 그 사람 맞죠? 그럼 좋은 소식 아니에요?
1: 그게 새로 바로가 된 사람이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야. 근데 그는 이스라엘 노예를 더 혹독하게 핍박하고 있다더군.
0: 그래서 당신 표정이 안 좋았군요. 당신 마음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뭘 어쩌겠어요.
1: 그러니까 난 우리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0: 저기 뭔가 불꽃이 보이는데 나무가 번개를 맞았나? 가까이 가서 좀 봐야겠어. 어떡해. 나무가 풀이 붙었는데 타질 않지?
1: 모세야.
0: 어? 절 부르셨습니까?
1: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0: 하나님.
1: 나는 애굽에서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내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것이다.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널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0: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가 바로에게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1: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이렇게 전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다 보았으니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0: 하지만 그들이 제 말을 안 믿고 듣지도 않으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0: 이건 지팡이입니다.
1: 그걸 땅에 던져라.
0: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돼버렸어.
1: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0: 뱀을 싫어합니다.
1: 어서 잡아라, 모세야.
0: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1: 네가 이것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자, 이제 가거라. 네가 입을 열 때마다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늘 가지고 다니며 그곳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범죄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어주시는 것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행보는 끊임없이 이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계속 그 양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게 되면 기뻐하며 집으로 데려온다는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돌아온 죄인을 얼마나 기쁘게 맞아주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방탕한 아들이 멀리 떠나 죄에 빠져 지내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달려가 맞이하며 집에 데려와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오는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죄인인 저를 사랑으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시며 자신들을 구해

내신 것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자신들이 살았고 홍해가 다시 덮여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전에 열 가지 재앙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인지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저 일어나는 자연현상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뭔가 막히고 잘 안 되면 안 계신 것 아닙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실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너무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얻을 게 있어서 주를 섬기다 보면 안 주실 때 실망합니다. 그 실망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김소월의 첫 치마였습니다. 김형주의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이규도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처음엔 좀 신기해하다가 나중엔 고기 주세요, 부추 주세요, 생선 주세요 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온 기적이라도 마음이 강팍하면 조금 지나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하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만 기다리기보다 십자가 그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먼저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인 김소월을 만나보셨는데요. 그가 지은 시는 154편입니다. 그 중에 노래로 만들어진 시가 대략 59편이 넘습니다. 시가 교과서에 처음 실리는 영광을 얻은 최초의 시인이 김소월입니다. 우리 고유의 정서를 민요의 운율적 요소를 더하여 남다른 감수성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김소월의 시는 갖고 있는 정형성과 서정성이 노래로 만들기 좋았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노래로 만들어져 더욱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예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먼 후일이라는 김소월의 시를 박문희 작곡가와 조성은 작곡가의 곡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시 속에서 시인은 당신이 속으로 나를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 날 잊었냐고 나무라듯이 원망하며 말하면 무척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서 잊은 거라고 말할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사실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리운 것에 대한 반어적 표현을 썼는데요. 먼 훗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잊은 적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김소월의 시 먼 후일, 박문희 곡으로 테너 이철이 노래했고요. 방금 들으셨던 곡은 조성은의 곡으로 제이 콰이어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진달래꽃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고서 경매장에서 김소월의 시집 한 권이 1억 3,5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한국 현대문학 시집 분야에서 최고 액이었습니다. 소월의 시는 자체가 노래입니다. 그의 대표시 진달래꽃은 소월의 내면적이고 여성적인 시세계가 돋보이는 시지요. 떠나버린 님에 대한 사랑과 이별을 극도로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잔영을 남기는 소월의 시를 음악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소월의 시를 만나보는 마지막 곡으로도 진달래꽃 함께하도록 할게요.

임채일의 곡으로 소프라노 김미현이 노래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인 김소월의 시를 한국 가곡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도 진달래꽃 윤학준의 곡으로 용인시립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음원으로 함께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안 되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다. 아니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과 19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죠.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이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할 때. 여러분 그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한 것을 1월 1일 결심하고 12월 31일 결심한 것을 얼마나 이루었나 봤더니 8%밖에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명이 시작하면 8명만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10명이 시작하면 한 명도 채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매질이라고 그래. 3일이에요. 작심3일. 근데 요즘엔 그것도 많으니까 작심 3초라고 그래, 3초. 그러니까 딱 결심하고 뒤로 쓰라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 하나. 사명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사명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받으셨고 사명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명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또 사명을 이루실 때 이루어가면서 고난이 있을 때도 참고 끝까지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룬 자리가 막 박수 받는 자리에서 이룬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려한 왕궁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루셨냐?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 예수님은 사명을 어디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의 완성은 십자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명의 완성은 십자가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사명을 확실히 알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알려면 중요한 게 뭐냐?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본인이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죠. 이것이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은 일도 있죠. 그러나 사명이라면 그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분명했어요. 딱 목적이 분명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분명했고 가실 때에도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 대속물로 주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받을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여러분 눈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은 멀쩡한데 눈이 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눈이 떠 있지 않냐고. 꿈과 비전의 눈이 떠 있지 않냐고. 영의 눈이 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 어떻게 불쌍하다. 근데 여러분 두 눈이 감겨 있어도 사명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두 눈 멀쩡한데 꿈이 없어

사명이 없어. 그리고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무언지를 몰라. 영의 눈이 감겨있어. 그 사람이 더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죠. 왜? 그 사람은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 이 땅의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하죠. 근데 우리는 뭐를 자랑해? 땅의 것을 자랑하죠. 그것만 자랑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근본적인 생각을 사실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딱 목적이 분명했거든요. 사명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뭐 했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르시죠?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렐루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명을 아는 것과요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사명을 알죠. 그런데 사명을 끝까지 갖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십자가 지는 것을 두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명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죠. 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예수님은 오늘 그분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고난의 길인 걸 알지만 그 너머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너머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냥 내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명으로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람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만나지 못,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교회 왔는데도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죠. 왜 그래요?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뭐가 없냐?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지만 신앙의 방황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면 될까? 저기 가면 될까? 예.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받는 은혜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받는 기쁨도 있지만 나눌 때 이 기쁨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 왔는데도 여전히 나는 교회에서도 흔들려고 방황하냐? 내 사명이 있는데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참된 기쁨이 없고 또 늘 와서도 어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이 계속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머지않았고 십자가의 너머에 그 구원의 영혼을 구원할 것, 회복시킬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 주방에서 올라가서 그 더운데 일하는 거 누가 감당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감당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행복해하고 그들이 힘을 얻고 사명으로 달려가는 그 기쁨을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가능한 거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어요.

받을 때가 있고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4절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단순한 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희생,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만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피하고 싶지만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 로마 1군단이 로마의 그 당시 로마 군인들 1군단이 5천에서 6천 명 정도. 그러면 지금 12군단이면 6만에서 7만 명. 이 말은 뭐냐?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는 순간에 고통은 사라지지만 사명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정말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사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현대교회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죠. 설교도 요즘엔 설교도 그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안 해. 설교 자체가 그런 소리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11조 설교도 잘 안 해요.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설교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 목회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저런 얘기 한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 비난의 소리를 안 듣고 싶으니까 그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약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은 뭐냐? 그래야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다가 28살에 순교를 해요. 28살에. 근데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아, 이 수준 높은 얘기 이해하시죠? 그는 28살에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내놔요. 뭐를 하려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똑똑해. 현명하고 아주 젠틀해. 그런데 뭐를 놓치느냐? 영원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뭐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명 시리즈 마지막 설교인데요. 여러분, 사명이, 나에게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사명이 때는 힘들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킵시다. 시작.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보면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27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계셨어요. 십자가 위에 계시지만 그분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등짝은 수도 없이 그 채찍을 가여서 등짝이 막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고 두 손에는 못이 박혀 있었고 두 발에도 못이 박혀 있었고 모든 정말 엉망진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 사명을 하시죠. 제자들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죠.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뭐야? 마지막 사명을 다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명의 길을 갈 때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죠. 그래도 뭐하냐?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중간 간 게 아니에요. 5분의 3 간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면서도 뭐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들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 교사는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주방에 있는 분은 주방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단은 찬양단은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악기팀들 할렐루야. 일찍 들어와서 이 악기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 사명자는 열매를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백을 하죠.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따라하자. 다 이루었다.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데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데텔레스타이. 단순히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빚이 있어요? 빚을 이제 갚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마지막 갚아. 마지막 다 갚은 후에 도장을 딱 찍어. 그게 데텔리스타예요. 다 갚았다.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 그래서 데텔리스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해내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어요. 내 죄의 값을 다 청산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해 주셨어요. 그게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실패했다. 이래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났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은 지금 온 몸이 몸의 옷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가장 불쌍하고 정말 미련하고

0: 하고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복음이.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빚을 다 청산하고 마지막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 예수님이 흘리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언한 거예요.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이 있어요. 저도 마지막 설교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직장으로 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마감하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마지막 다 놔야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아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저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루었다라고 주님처럼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로 장식하고 싶습니까? 자녀들 불러놓고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아빠처럼 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란 말은 믿음의 얘기예요. 위대한 일을 시도하란 말은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남는 것은 뭐냐? 주를 위해 일한 것만 남는 거예요. 주를 위해 일한 것만 남는 거다. 여러분 혹시 힘들다고 중간에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 힘든 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거예요.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했냐?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졌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던진 것이 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할 말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너는 잘 감당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
1: 돈도

0: 명예도 직함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저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이 사명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는 이제 그 해협에 다다랐다. 지도를 펼쳐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살피는 사람처럼 의사들이 내 몸을 살피듯 나는 내 영혼을 살핀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어느 해협을 지나든 태평양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없이 넓은 그분의 품이.
1: 좁고 험한 해협을 지나도 그 끝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끝없는 것 같아도 두려워만 하지 않을 것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결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28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의 시인 존 던은 이 시를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 썼다죠. 몸이 무너지는 시간에 자기 영혼을 지도 위에 놓고 살폈다고 해요. 지금쯤 어느 해협을 지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어디에 있든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해협을 지나든 끝에는 넓은 바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넓은 아버지의 품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가, 혹은 이번 한 주가, 혹은 이번 한 달이 마치 산을 넘는 것 같고 막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 날들이었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양쪽이 막힌 것 같고

언제 빠져나가나 싶은 날들의 연속이요. 오늘의 시인은 이렇게 간증해요. 해협은 지나가는 곳이고 그 끝엔 넓은 바다가 있다고요. 오늘 이 좁은 길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행저질라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참여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누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또 지난 8월 한 달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시시콜콜한 사연들 너무나 환영입니다.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매일 저녁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8월의 마지막 금요일, 8월 28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해봅시다.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커다란 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평안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8월 28일, 그러니까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저물고 있어요. 8월이 언제 이렇게 지났나, 9월이라고 하니까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벌써 9월이라고?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야, 근데 벌써 9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는 8월 한 달을 좀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또 8월 한 달 어떤 달이었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사연 참여 가능하고요. 또 오늘 준비된 저녁 기도문을 받으실 분도 동일한 창구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1234번님, 행저질라 시그널 음악 어쩐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즐겁게 해주네요.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문 받아갑니다. 우리 애청자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7876번님, 나는 비록 약하나 신청해요. 저는 약해서 매일 넘어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보내주셨어요. 이 마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죠. 내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시는 주님에게, 아버지 그래도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7876번님, 또 신청곡도 아마 우리 7876번님의 고백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나는 비록 약하나, 이 곡도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0714번님, 이틀을 호두에게 앓고 출근해서 8분의 어르신들 목욕 끝내고 퇴근합니다. 참 길고 힘들었던 하루였어요. 그럼에도 더 아프지 않아서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생일이었음에도 밥 한 그릇 못 먹고 힘들었습니다. 위로의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우리 0714번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네요. 요즘 같은 때는 내 몸 씻기도 더워가지고 힘든데 8분의 어르신들 목욕시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으시는 우리 0714번님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생일이셨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생일 선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0714번님 꼭 샵 9330번으로 성함과 연락처 주소 남겨주세요. 제가 생일 선물 꼭 챙겨드릴게요. 축복합니다. 신청하신 곡 위로의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곡도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4028번님, 3년 반 동안

본교에서 근무하신 교감 선생님께서 9월 1일자로 학교를 옮기십니다. 항상 너그러우시고 성실하셔서 모든 교사에게 귀감이 되신 교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 학교에 빠르게 적응하시고 좋은 인연 많이 만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 보내요. 이용권 교감 선생님

두 분의 우정이 부럽습니다. 우리 이용건 교감 선생님, 새 학교에서도 선한 영향력 많이 끼쳐주시고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자, 오늘도 정말 고생하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응원하면서 또 새 힘을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의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저녁 기도문이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지구촌에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죠.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 네팔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내용의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물론 나의 하루도 살펴보고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은 조금 목적 기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어요.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목회자와 사모,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제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린대요. 이번 세미나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포라는 교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사전 접수가 필요한데요. 접수는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장자선교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특별한 시간 전해드릴까 해요. 여러분, 한국에도 순례길이 있는 것 아세요? 굳이 우리가 유럽이나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멋진 순례길이 있답니다. 관련해서 오늘 특별한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찬양 나누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의 신청곡이 있었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두 곡의 신청곡 전해드리고 오늘 특별한 순서 만나보시죠.

0: 분주했던 하루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흔히 순례길이라고 하면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곤 하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눈물과 기도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숨결이 그대로 녹아있는 아름다운 순례길들이 저녁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전역에 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해 한국 순례길을 개척하고 계신 분이죠. 전 대신대학교 총장이시자 사단법인 한국 순례길의 이사장이신 전재규 총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총장님은 의학 박사이자 대신대 총장까지 지내신 학자이신데 네. 어떻게 이 한국 순례길을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1: 저는 오래전부터 1999년에 처음으로 대구의 시호는 어디인가 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왔죠. 해오면서 근자에 와서는 대구에 있는 청라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순례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서울에서 박성은 그 의사인데요.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순례길을 만든다고 하는 정보를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고문이 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내가 여기에 벌써 순례길 네 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랬죠.
0: 네.
1: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문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구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일을 이왕 시작했으면 한국 전체를 향해서 이 순례길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1: 있었는데 첫 번에 하던 이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6개월 뭐 어간에 또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역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홍경길 목사님이라든지 이동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다 중심으로 의논을 한 결과에 의하면 대구에 있는 전재교 장로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0: 네.
1: 서울에 제가 갔죠. 뭐. 가서 강력히 사형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올해 9순인데 나이가 너무 많고 본부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이 거리도 있고 이래서 할 수 없다. 극구 사형을 했는데 잠시라도 이 사역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후임자가 생길 때까지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

0: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이는 점점 들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생각 외로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순종하셨군요.
0: 네.
1: 멋지십니다. 이 한국 순례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지역들에 어떤 길들이 조성되어 있는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한국 순례길은요. 제가 순례길을 선전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를 늘 하는데요. 그것은 순례길이란 관광길이 결코 아닙니다. 순례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입니다. 옛날부터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유대나라의 3대 절기에는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올라가면서 우리 성경에도 시편에 1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참석해서 행사를 하는 그 길이 순례길이지 그건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이다. 이 천국 가는 순례길을 가는 사람은 순례길에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루어지는 천국이지 천국이 나중에 이 땅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천국 사후 세계가 있다. 그것을 신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도요 우리 130년 140년 동안에 행한 것이 기독교에서 행한 것이 근대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등경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사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고 했는데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제는 등경 아래에 있는 기독교 문화를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추게 해라.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각 시마다 도마다 요사에는 이게 서로 각축전을 하다시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드러내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1: 네.
0: 서울이 중심이 되고 또 평양 뭐 이렇게 중심이 되었지만은 증도에 열두 사도 순례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섬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사업으로 열두 사도의 그 흔적을 남기는 순례길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건 국가에서 만든 건데 사실 그게 참 너무 잘 된 거죠. 국가에서 만들으니까 그게 정비를 한다든지 메인테인 한다는 게 전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데 사용은 누구가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걸 맡아서 그게 의미를 붙이고 홍보해서 사람을 많이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팔복 묵상길을 만들 좋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팔복 순례길은 내가 흠모하는 대상으로 선교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치가 돼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장소가 좋은 거예요.
1: 네.
0: 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팔복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 가는 길을 제1복과 마지막 복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것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KWMI라고 하는 세계 선교 대회에서 한 250명이 오셨는데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와 한국 순례길 MOU를 맺어서 이 정신을 세계 선교사들과 공유하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남북 통일이 될 때 복음으로 통일되는데

0: 기여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올해 되면 13개에서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곳 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13곳에서 생겨졌으니까 네. 전국에 체인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부를 활성화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1: 전국 어디에 가든지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오, 정말 멋집니다. 이 단순히 걷는 운동 코스가 아니라 길 하나하나가 진짜 다 살아있는 신앙의 역사책과 같다라고 그럼요.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 생각하시는 이 한국 순례길만의 가장 큰 매력이나 영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청나정신과 자유대한민국 이런 대전제를 세웠거든요. 그러면 청나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이걸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국에는 청나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청나시입니다. 그 청나는 비단나자예요. 대구의 청나는 담장이 능쿨라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붙었느냐 하면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영국에서 왔거든요. 와서 미국 동북부에 정착해서 뉴 잉글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온 사람이 사실은 거기 갈빈주의라고 하는 장로교입니다. 그게 한국에 정착할 때에 미국 북장로교에 있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몽땅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로 왔는데 거기에서 청나를 심고 해서 청나 언덕이 되고 동산병원 언덕이 되고 동산병원이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장소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하면 제일 먼저 와서 어디 생겼느냐 하면 대구 부성이 있었는데 부성 안으로 돌아가면 남문 제일 큰 남문이 있습니다. 그 남문 바로 안 입구에 그때 1896년 400평의 땅을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가 처음 오는 사람이 그지 모르는 땅 성 입구에 그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소란한 가운데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제일교회가 생겼습니다. 미션스쿨이 거기에서 개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병원도 거기에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의 복음이 이렇게 잘 전달되는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동시에 한 곳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원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역에 거의 동시에 제일 먼저 교회가 쓰고 미션스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션 하스피탈이 생긴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청교도 정신 이것은 영국에서 왔고 영국에서 온 청교도 정신이 미국을 만들고 미국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그 정신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베어드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선교사였죠. 1893년에 오셨는데 그분이 거기 있다가 자기의 처남 아담스 목사에게 이행하고 자기는 서울로 와서 평양으로 가서 거기서 숭실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고속도로가 북평양 남대구입니다. 왜 대구를 선정해서 그 스테이션을 세웠느냐 하면 대구에 부성이 있고 거기에는 양녕시장이 있고 인구 밀도가 많아서 인랜드 미션 내지 선교를 여기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네. 그런 정신을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세계대회에서도 저도 관여하고 이 범위를 크게 하고 세계적인 이런 운동으로

0: 발전해 나가면 기업가들도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이 기구가 살아남지. 이거는 생산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관심 없이 있으면 하는 사람들은 지쳐서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1: 우리 이사장님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멋진 헌신 덕분에
0: 맞아요.
1: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영적인 가치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소망도 저희가 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사역인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퇴근길에 차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청취자분들과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정말 우리들이 하는 이 사역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줘.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뭉쳐져야 되거든요. 한국의 문화가 오늘에 왔고 한국의 부흥이 이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실을 알아주는 것이 먼저 지도자들부터 이해하고 접근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불언간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같이 마음 모아서 또 중보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걸어간 길 위에서 비로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또 믿음의 유산을 잇는 한국 순례길이 한국 교회를 넘어서 온 국민의 영적인 쉼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 순례길 전재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뜨거웠던 8월도 어느덧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월의 시간을 돌아보며 바른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이끌렸고 눈앞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음성을 놓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새로운 9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네팔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네팔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상이 마무리되는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 기쁨,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저녁 그리고 주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저녁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기도문입니다. 꼭 챙겨가셔서 이번 한 주를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3186번님 안녕하세요. 드럼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문 챙겨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야, 드럼 학원에 다닌다는 이 사연은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잘 실력을 갈고 닦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러머로 주님만 찬양하는 리듬으로 주님만 경배하는 드러머로 잘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781번님 금산에서 대전 퇴근길입니다. 항상 감사해요. 예수에게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781번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하신 곡도 제가 끝곡으로 준비할게요. 9572번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그림책 심리지도사 1급 실기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잘 보고 왔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보내주셨네요. 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칠이번님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심리지도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6842번님 기도문 신청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해도 해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받은 저녁 기도문으로 하루 마무리한답니다. 모두 좋은 저녁 되세요 하셨어요.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기도문 물론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초심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사연이 와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저녁 기도문 챙겨가셨으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자고요. 축복합니다. 0942번님 오늘은 남편과 함께 앉아 기도문을 읽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낭만적인 그림 아닌가요? 남편과 함께 그 부부가 같이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야, 정말 그 가정에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5329번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행저질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0712번님 여기는 전북 장수군 시골 마을이에요. 조금 전에 금비 같은 소낙비가 내려서 무더운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기도문 받고 싶어서 문자해봐요. 매일매일 청취해서 은혜가 충만하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장수에서 대전극동방송을 들으시는 0712번님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래요. 8818번님 중보기도를 신청합니다. 사업장의 어려움, 건강의 힘듦 모두 주님이 보듬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8818번님의 이 사연은 제가 소망의 기도팀과 또 저희 중보기도팀에 잘 전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과 기도 제목 또 기도문 신청까지 함께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네요.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혹은 스스로를 토닥이는 시간으로 주님 안에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절과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오늘 찬양이 참 좋았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의 정말 예배의 성공과 실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예배란 뭐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린 거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 갔을 때 결혼식장이 멋있고 분위기도 좋고 주차장도 넓고 꽃도 잘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음식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없다면 결혼 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9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0: 성막에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하고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9장에 와서는 드디어 8일째가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첫 번째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먼저 한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이 장면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오늘 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레위기 9장 1절로 11절, 23절로 24절을 찾아봅니다.
1: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0: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미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하고 8일째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예배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기 전에 아론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7절 8절을 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미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했는데 8일째 이제 첫 번째 예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절차를 만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3의 준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아론의 죄를 먼저 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론이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약 석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출애굽에서 석 달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가까이가 되었는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는 산에 올라갔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론이 그걸 말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따라 황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지칭하여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신이다, 라고 그를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첫 번째 경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했지만 실제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자기의 죄악을 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유한하고 죄인된 인간이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도 죽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오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어떤 때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매주 드리는 예배, 어쩌면 매일 예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넷플릭스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눈이 뻘개진 상태에서 아침에 겨우 그냥 후덕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일어나서 정신없이 씻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빨리 뛰어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허겁지겁 달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침에 꼭 주일만 되면 다툼이 일어나요. 마음이 분노가 있고 싸움도 일어나고 차 타고 오면서 싸우고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당에 겨우 와서는 그냥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경험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는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과 근심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레위기 9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기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 여러분, 레위기 9장에서 강조되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참된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있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굳어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도 안 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출발점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담을 주시고, 마음 속에 말씀하시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실 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셋째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아론이나 다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백성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아론을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중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장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진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스 1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예수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이 중재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법궤 쪽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샥 밖으로 나와서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제물들을 샥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놀래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엎드려서 그들은 경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전화기를 충전해 있듯이 내 죽어가는 영혼, 힘없는 영혼 속에 성령님이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가득 차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할 때 나의 죽어가는 영혼 속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 새롭게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병이 그 자리에서 낫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것도 봤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이 내 영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큰 대형 병원에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여성분이 서 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누워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남편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죽기 전에 남편을 손을 잡고 싶고 얼굴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내 좀 들려보내주세요. 나 저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 소리치고 사정사정해도 큰 병원일수록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혹시 병균이 옮거나 그럴까 싶어서 그리고 시간이 맞고 때가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0: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하는 말이 제가 허락합니다. 저를 따라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은 이 여인이 부르짖고 이 여인이 나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허락해 준 사람의 권한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오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직분을 가져도 갈 수 없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근한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죽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 생각 속에 부어주세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삶을 돌봐주시고 나 이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지금 우리는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과잉이고 입을 것도 과잉이고 인간관계도 과잉이고 소비할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도 과잉이고 슬픔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에는 드러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드러냄의 시간이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이들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마음속의 더러움과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감춰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바피치 그리고 애니 허링의 곡으로 I Stand in Awe를 보내드렸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줄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정직하게 나의 추악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또 잠잠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CCM 가수이자 예배인도자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김힐의 곡으로 When I Remember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아카펠라 곡으로 우리에겐 온전케 되리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입니다. Complet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송가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세어라 그루브의 곡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e Fount of Every Blessing을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다마리스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를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세어라 그루브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리고 다마리스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칼멘의 월십 음반 중에서 성령을 부으셔서 Let the Fire Fall을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간섭하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러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 활동에 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송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8079번님께서 전도사님 여기서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철야 예배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52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같이 배달 일하며 듣는 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의 문자네요. 우리 5297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 스케치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레이스 싱어즈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강성훈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믿는 성도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오는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준비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나를 찾아오는 사랑, 꾸미는 자유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손재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여름이 조금씩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오는 8월의 끝자락마다 남쪽으로 먼 길을 떠나려는 도요새 무리가 서해안 갯벌에 모여듭니다. 먼 바다를 건널 준비를 위해 체력을 넉넉히 보충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해서 절대로 급하게 출발하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호주를 향해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최소한의 힘으로 장거리 활공을 할 수 있는 특정 고기압이 형성되는 그날까지 차분하게 때를 기다립니다. 준비가 다 됐다고 무작정 먼저 날아올랐다간 도중에 힘이 빠져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위험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만히 때를 기다린 도요새들은 마침내 가을이 선물해주는 순풍을 맞으며 수천 킬로미터 바다를 거뜬하게 날아갑니다.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열정과 계산으로는 당장 뛰어들고 싶은 마음에 초조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맞춰서 우리의 날개를 펼치게 되면 우리의 예상을 넘어 아득히 먼 곳까지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순풍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희즈윌의 기다림, 안혜진님과 조성범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라운트리오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연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벌써 8월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8월 한 달 동안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아마 서해안 갯벌 쪽으로 여름 휴가를 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한 도요새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요새는 호주로 가는 장거리 비행 전에 몸집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서해안 갯벌에 머문다고 해요. 그런데 출발하는 건 호주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주는 그 날을 기다렸다가 떠난다고 합니다. 도요새 스스로의 힘으로 억지로 날지 않고 그 새를 밀어줄 순풍을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당장 마음만 앞서서 조바심이 날 때가 참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힘으로 애쓰는 날갯짓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가장 완벽한 바람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순풍을 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득히 넘어선 더 먼 거리를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에 주님의 은혜로 도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과 이번 주말은 나보다 내 인생의 타이밍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신청해 주시면 몇 분 선정해서 이 시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민호기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와 B2E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마음 묵상.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아멘. 미가 선지자는 화려한 제사나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안에서 함께 자라야 할 모습입니다. 정의는 옳은 것을 실천하는 용기이며 인자는 그 정의가 차갑지 않도록 감싸는 사랑이고 겸손은 이 모든 것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관계와 일상의 결정 속에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1070번님의 신청곡 초롬님의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박강성님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편지 보내드릴게요.

기도의 자리를 미루고 있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게으름의 길에서 벗어나 부지런함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라. 너의 마음 속에 게으름이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지금 감당해야 할 자리를 피한다면 그 틈으로 영적 무기력이 스며들게 된단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너의 영과 육은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한단다. 게으름은 단지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단다. 기도의 자리를 미루고 말씀을 멀리할 때 너의 영혼은 조금씩 잠들게 된단다. 작은 포기의 순간마다 사단은 괜찮아, 내일 해도 돼 라고 속삭인단다. 나의 사랑아, 너의 삶에서 포기하고 방치한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거라. 작은 순종, 감사 한 줄, 짧은 기도 한 번까지도 미루고 있지는 않니? 그 미루어진 자리마다 믿음의 씨앗이 시들어가고 있단다. 나의 사랑아, 내가 맡긴 일을 스스로 포기한 채 게으름으로 덮어버린 영역이 있다면 지금 다시 일어나거라.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날이란다. 부지런함 속에는 내가 세워둔 질서와 지혜가 숨어 있단다. 오늘도 사랑하기에 부지런하고 섬기기에 기꺼이 힘쓰거라. 그리고 기억하렴. 너의 부지런함은 단지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순종이란다. 오늘도 나에게 지혜와 힘을 구하며 부지런히 기쁘게 일하거라. 나도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단다. 새롭게 시작할 힘을 줄 하늘 아버지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와 앙상블인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셀라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어 찬양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 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M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개나리는 희망, 백합은 순결, 장미는 사랑, 코스모스는 순정, 진달래는 절제. 카네이션은 모정, 접시꽃은 풍요, 국화는 청결. 이 꽃들은 저마다 꽃말을 갖고 있는데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를 선물하는 것도 그 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기 때문이겠죠. 또 길가에 핀 들꽃들도 자신을 상징하는 꽃말을 품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 목적에 따라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의 삶은 더욱더 빛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말씀 보기, 기도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도 삶의 방향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어떤 날에는 참 듣기 어렵고 견디기 힘들게 그렇게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전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뭐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인데 솔직히 이 구절 앞에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뭐 저는 있습니다. 힘든 일까지 다 감사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마치 뭐 억지로 야 힘들지만 웃어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나면서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쪽에 가깝다는 말장난 같지만 슬픈 일을 슬퍼하지 않는 척하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들을 붙들고 찾아보나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일이 잘 안 풀린 한 주였더라도 그 안에 붙들어주신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잘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We Love의 낮은 곳으로, Overflow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Still Phrase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raw Me Close, Daryl Evans의 Let the River Flow, 그리고 Tommy Walker의 We Will Rememb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쩌면 감사라는 거는 기억하는 일과 붙어있는 게 아닐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것도 다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성경에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자꾸 흔들렸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망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아니면 예전에 어려울 때 막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거 사실도 있고 또 새로운 걱정의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한 줄이 마무리하는 이 밤에 이번 주에 나를 지나간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 어쩌면 기억하는 만큼 감사도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마음, 조이슬의 우리들의 이야기, 김도연의 말씀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자 소녀의 할머니는 아이에게 재밌는 놀이를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천둥 케이크를 만들자. 천둥번개가 여러 차례 들려오고 나면 나중에 폭풍우가 밀려오는데 케이크 재료를 준비해뒀다가 천둥번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폭풍우가 오기 전까지 케이크를 어떻게든 빨리 구워내는 일종의 놀이였죠. 소녀는 천둥번개 소리를 들으면서도 케이크를 굽고

먹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반죽을 만드느라 정신없었는데요. 그 사이 번개는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아이는 케이크를 신나게 만드느라 더 이상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패트리시아 폴라코라는 작가의 어린 시절을 담은 천둥 케이크라는 글의 한 대목인데요. 손녀를 달래는 할머니의 방법이 참 지혜롭죠. 두려워하는 손녀에게 그저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만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물결에 휩싸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다가오시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도록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지만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주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믿음은 실제가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희수일의 찬양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명로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찬양 믿음 안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죠. 이렇게 두 곡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인상적인데요.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나도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입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거기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까지 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재빨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면 풍랑 위에 태연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풍랑 속에서 담담히 걷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많이 흔들리고 물 아래로

바라는 듯한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며 이 밤에 주님께 초점을 더 맞추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투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시선, 이어서 목소리 상점이라는 팀의 찬양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피어워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한밤에 주님을 더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하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1487번님, 전남 광양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디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밤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안부 전해주시면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4016번님, 그레이스 투유 파이팅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4628번님, 하루의 시작 자정에 말씀과 찬양을 전하시는 보령 PD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정을 넘긴 시각, 하루의 시작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죠. 그런데 또 시간대로는 낮 시간에 일상을 다 보내고 조금은 피곤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다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표현해 주시니 또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지나간 것 다 잊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1487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네, 1487번님의 신청 찬양이었던 온 땅의 주인,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를 또 힘차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만나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깊어가는 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피아워십의 곡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끝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M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강춘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로 만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관호의 높은 곳에 올라가 들려드렸습니다. 베스트 앨범 여정 중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8월 마지막 주말이네요. 그쵸? 달빛 가스펠은 저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이렇게 양일간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음 달빛

가스펠 들어오신 분들 많이 많이 환영하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사역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진, 고백되어진 찬양들로 좀 모아봤습니다. 국내에 또 크리스천 아티스트들, CCM 아티스트들의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또 힘있고 좋은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제드의 친구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유효림의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정말 상콤하고 그리고 아주 소울풀한 전혀 다른 색깔의 두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뭐 깁티드의 곡들은 다좀 뭐랄까요? 요새도 그런 표현 쓰나요? 재기발랄하다는 표현. 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가사가 심플하지만 또 그만큼의 또

대중성 있는 그런 음악들로 정확한 내용을 또잘 표현하고 있죠. 또 유열림 씨는 사모님이신데 유열림 사모님은 뭐제 방송에선 굉장히 많이 틀어드리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CCM 아티스트들 중에서 그 재즈 보컬이나 소울풀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보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보물 같은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네. 뭐저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아주 간단한 악기, 그러니까 꽉 채워지지 않은 단순한 어떤 편곡과 악기의 보컬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이렇게 곡의 느낌이나 에너지를 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그만큼의 음악적인 풍성함이 이 보컬리스트에게 있어야만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기프티드, 예, 친구야. 그리고 유효림의 OF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8월이 끝나요. 그죠? 와, 8월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저는 8월 첫 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이제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근데 좀 선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게 다시 그 찜통 더위라 그러잖아요. 그런 더위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녁이 됐을 때는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한 주간 동안은 뭐 제가 사는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한여름에 찜통 더위 같은 더위가 계속 지속이 돼서 이게 도대체 8월 몇째 주야?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가 9월 달인데, 이 9월 달, 아이고, 9월 달도 그렇게 좀 계속 더위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다가오죠. 풍성한 또 열매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더운 열매의 계절을 맞이하지 않도록 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곡의 찬양 더 들을까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곡은, 네, 이 곡입니다. 강명식의 승리.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상에서처럼 결혼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기 낳는 것이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질서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죠. 세상에는 누가 누구와 더 친하고 덜 친한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고 미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랑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깊은 영적인 진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유윤종의 나의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질투도 시기도 미움도 다툼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멘트가 상당히 도전이 되네요. 우리가 이 땅의 소명이 다하고 생명이 다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생각만 갖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 땅에는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 뭔가 주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과 그리스도의 제자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감도 또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핑계 삼아서 좀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삼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줄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려는 그 노력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 한 곡 듣고 또 지난주에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실라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이실라의 베드로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함께 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이 있습니다. 우선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문자 사연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희 달빛 가스펠은 이제 토요일 주일 이제 새벽에 방송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남겨주시면 잘 모아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늘이죠, 일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시는 분은 오는 토요일 날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짠건 아니지만, 기획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달빛 가스펠을 듣도록,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소식 남겨주시고. 자, 8월 22일, 공안시 14분에, 저희 애청자시죠. 0778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장윤영님 목소리 참 좋아요. 강중현 목사님은 당연히 좋으시고요. 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사연을 보냈었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잊고 살았는데 뭔가 느린 우체통 같은 느낌이라 더 애틋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느린 우체통. 왜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 나한테 엽서를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엽서를 보내는데 그게 원래의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가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렇게 우체통이 있는 곳이 가끔 있어요. 보셨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시라는 거죠. 네. 0778님.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또 이렇게 들으시는 게 굉장히 귀가 예민해서 이걸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724님. 잠이 안 와서 방송 듣고 있어요. 언니랑 형부가 싱가포르 여행 갔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에 입국한대요. 여행 잘하고 무사히 도착하기를, 형부 사업이 잘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형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언니 부부가 여행 갔는데 그 진짜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러운 것보다도 언니 부부의 구원과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동생분이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청곡 마라나타 하셨는데,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6418님, 저희 왕왕왕 애청자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LA의 바다도 같은 바다도 매번 다르고 그 안에 다른 좋음이 발견되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최선으로 좋은 일도 많음에 감사하고 파도가 밀려도 다시 또 시작점이 새롭게 다가옴에 감사. 다음 주 화요일은 한국으로 거의 3개월 만에 돌아가는데 네, 모든 상황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강의 빛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야, 들어오셨겠는데요? 지금 한국에 계실 텐데 또이 늦은 시간에 또 방송 들으시면은 약간 졸리신 거 아니세요? 미국이랑 시차가 달라가지고 그쵸? 건강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9411님, 유성장로교회 김지승 청년입니다. 취업 문제로 마음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준비된 곳으로 보내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아, 예, 마찬가지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9411님, 그쵸. 취업 준비가 진짜 좀 만만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는 게뭐할게 많아서도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또, 걱정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더좀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고백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밤까지, 7131님, 7131님, 내일 밤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력서를 쓰고 있어요. 아이고, 내일 예배 가려면 얼른 자야 하는데 벌써 2시네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구나. 하반기네요, 보니까. 그쵸? 가을로 접어들면서 또 취업에 관련된, 또 이력서를 또 7131님이 또 쓰고 계신데,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94111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802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내삶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선물 같은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야, 이 고백 너무 귀합니다. 8510님,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달빛 가스펠은 뭔가 차별화가 된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매주 목사님 방송 기다리는 애청자로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8510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허락해 주시는 또 그것을 누리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84 하나님 사연도 읽어주시고 신청곡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듣기 평안한 DJ님 음성에 꿀잠 예약하기입니다. 제가 이거 노리고 있어요. 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희 방송 들으면서 평안하게 좀 이렇게 스르르 잠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오늘, 신청곡들을 좀 올려주셨죠?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취업 준비하시는, 9411님께서 내 삶의 이유라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해서 모두에게 찬송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이세 곡을 어떻게 들려드릴지는
연달아서 들려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자손갑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어서 조수아의 내 삶의 이유라 들려드렸습니다. 강중인의 더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와의 한 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함께 이렇게 지내오면서 또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분인지 그게 궁금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친구가 궁금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면 더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가끔 진짜 가끔이긴 한데 기도하면서 특히나 어떤 제 개인의 사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주님께 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야 진짜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했는지 내가 주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었는지는 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내가 오늘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구나 그런 사역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주님도 좋아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간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주님, 저의 요새는 어떠세요? 저는 잘 가고 있나요?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던지시고, 묵상 가운데 있으시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달빛가스펠 내일은 국내의 예배 찬양 팀들의 곡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한홍지 목사님의 총종, 그리고 저의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증명.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메시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높고 푸르러진 하늘 아래 신선한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스치는 기분 좋은 새벽입니다. 아, 네, 정말 유독 무덥고 길게 느껴졌던 이번 여름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고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난 여름 동안 쏟아졌던 그 뜨거운 태양볕과 거친 그런 빗줄기를 다 견뎌냈기에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이 더 단단하고 달콤하게 익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는데요. 땀 흘리며 수고하고 또 참아낸 그런 지나온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계신 분들 위로를 드리고요. 또 하루속히 잘 복구가 되어서 예전에 그 평안했던 시절들을 빨리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망으로 가득 찬 이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여름을 견뎌낸 알곡처럼 불볕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결실의 계절 앞에 향기로운 열매를 내어놓듯이 주님, 내 삶에 고단했던 시간들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귀한 신앙의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소서. 지난날의 수고와 눈물이 변하여 다가오는 계절엔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네, 여름을 견뎌낸 알곡처럼 이었습니다. 우리 지나온 여름날에 그 무더웠던 순간들도 눈물을 흘리며 건너온 시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알곡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룩한 과정이었겠죠. 이제는 주님이 맺어주실 기쁨의 결실들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또 환한 미소로 그렇게 웃어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10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굳게 닫았으니 이는 내가 나의 이 표징들을 그들 가운데서 이루고자 함이며 또한 내가 애굽을 치려고 친히 나의 팔을 펴닐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들을 너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함이며 이로써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말하였다.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티며 내 앞에서 낮추기를 거부하겠느냐.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 내보내기를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일 너의 영토 안에 메뚜기 떼를 몰아넣을 것이니 그것들이 그 땅을 온통 뒤덮어 아무도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겨우 피하고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을 것이며 너희들에서 움돋는 모든 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과 너의 신하들의 집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 메뚜기 떼가 가득 찰 것이니 너의 아비나 그 조상이 이 땅에 자리 잡은 날부터 오늘까지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라. 이 말을 하고서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우리의 올가미가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들로 자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고 간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다시 불려오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갈 사람들은 누구이냐 하고 물으니 모세는 이날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경축일이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로인들과 아들딸들을 모두 데리고 갈 것이며 우리의 양떼와 소떼를 모두 이끌고 갈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이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너희가 악한 뜻을 품고 있도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의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구해오던 것이었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을 내뻗어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를 부르고 이로써 그것들이 애굽 땅에 몰려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 땅의 남새를 모두 먹어치우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애굽을 향해 자기 지팡이를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밤낮 종일토록 그 땅에 동풍을 일으켜 불게 하셨고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 떼를 실어 날랐다.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뒤덮고 애굽 온 영토를 머무니 그 수가 많고도 많아 그 해가 심하였고 이 같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었다. 그것들이 온 땅을 덮어 그 땅이 새까맣게 되었고 우박이 남겨둔 그 땅의 모든 남새와 나무 열매들을 먹어치워서 온 애굽 땅에는 나무나

떠나게 하라. 이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바람을 매우 센 서풍으로 바꾸심에 그것이 메뚜기 떼를 몰아 홍해 가운데로 쓸어놓고 애굽의 온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시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내뻗어 애굽 땅에 어둠이 깔리게 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헤매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뻗으니 캄캄한 어둠이 온 애굽 땅에 사흘 동안 깔려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사흘 동안 아무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는 어디에서나 빛이 있었다. 이에 바로가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너는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오직 너희의 어린 것들만 너희와 함께 가도록 하라 말하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태움 제물과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경축 절기를 치르려 하여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어느 곳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지 거기에 가기 전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셨으므로 그가 그들을 기꺼이 내보내려 아니하였다. 오히려 바로가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는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하고 말하니 모세는 당신의 말이 옳으니 나 또한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0장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의 주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신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과정에서 그렇게 정착하기까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1: 저의 이름은 최혜용이고요. 고향은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제가 이제 2010년 11월 15일 날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또 이런 감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를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꿈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7개월 될 때, 저희 아버지가 뜻밖의 이제 차 사고를 당하시면서 정말 처절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그 삶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서 이제 7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모든 거를 포기한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배 안에 있는 아기나 기는 자신의 몸도 이제 잘 돌보지 않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혜영아, 너는 다른 집 애들하고 다르다. 아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집 애들이 입밥 먹을 때 너는 옥수수 죽을 먹는 거로 만족하고, 다른 애들이 이제 데트런 바지나 뭐 나일론 바지 입을 때 너 혼방 바지 입어도 그거로 만족해야 한다. 엄마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해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돈 드는 일은 못해도 마음으로 드는 일은 그냥 베풀고 살아라.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다행히도 제가 뭔가 이렇게 욕심은 없이 그렇게 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살 때에 세뇌교육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서 엄마 병원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이민 학교가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엄마가 어느 때부터인가 새벽에 한 이제 4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게 뭔데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 거리 정도. 그래서 엄마한테 왜 이렇게 먼데 다니냐, 이게 가까운 병원에 다니시지 왜 먼데 다니냐 하니까 엄마가 그냥 짜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병원에 가까운 데 다니면 안 되냐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엄마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너무 울분이 차올라서 제가 막 진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막 울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이렇게 혼자서 이제 키우시면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젊으셨으니까 정말 저희 엄마는 정말 이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척당비서라는 자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더러운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망신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척당비서라는 자가 이제 저희 엄마를 그 보복송을 해가지고 이제 신의주 38공장이라는데 이제 진여서 이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왜 신고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신고해 봤댔자 그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권력은 권력의 표를 드는 거지 일개 힘없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그 연약한 여자의 민원을 들어줄 때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엄마는 늘 그렇게 출퇴근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 북한에서의 엘리트는 말이 엘리트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의사든 경호리든 간에 정말 좀 부정적인 생각 갖고 나쁜 생각 갖고 사람들을 등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환자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쌀이라도 이렇게 좀 먹으라고 찹쌀이라도 한두 키로 주게 되면은 엄마는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엄마가 이럴 때도 뭐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배급에 매달려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혜영아 엄마가 중국에서 온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선택을 잘못하셨다고. 그래도 내가 북한에 와서 너를 낳게 돼서 그것도 참 다행인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할 때 보게 되면은 내가 중국에서 오지 않았으면은 너도 이 고생을 안 할 걸. 엄마는 가끔 가다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는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곤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를 어떻게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났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이제 타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그 어린이들에게 김일성 생일 뭐 4.15나 김정일 생일 2월 16일 이때는 이제 어린이들에게 1kg 정도 이제 단과류를 이제 뭐 사랑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이제 전교 학생들 뭐 이제 유치원 학생들 뭐 학부형들 이제 다 이제 그 모여가지고 뭐 김일성이한테 이제 뭐 그 찬성하는 무슨 뭐 보고 대회 무슨 각종 무슨 행사들 거치고 그러면 학생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다 김일성이 초상화 이렇게 그 있는 데 가서 진짜 머리가 땅에 잡기 꾸벅꾸벅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막 황성하게 그 선물을 받아 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세뇌교육을 하고 유치원에서도 세뇌교육을 하는데 이 사랑의 선물은 먼저 터뜨리지 말고 먹지 않고 있다가 이제 4월 15일 아침에 세수를 곱게 하고 옷단장을 곱게 하고 뭐 김일성이 처상화, 김정일이 처상화에다 대고 이제 인사하고 그 선물을 개봉하고 먹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놔서 저희 엄마도 항상 그거를 지키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교육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어린이들은 김일성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게 완전 그 백해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세뇌교육 당할 때에 늘 이게 남조선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세뇌교육 시키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그 독재 정부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세뇌시키는 거를 남조선은 학교 가는 것도 학생들이 이제 월사금을 내야 된다. 남조선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 월사금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누대기 옷을 입고 길바닥에 앉아서 미국 양코베기들의 그 구두를 이렇게 막 닦아주고 병원 앞이나 어디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소녀 애들이 목에다가 저의 눈을 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목에다 이렇게 팻말을 걸고 있다고 저희는 항상 그런 세뇌 교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남조선은 굉장히 못 사는 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세뇌교육 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청화 시간에는 우선 뭐 위에다가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무슨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고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뭘 어떻게 잘못했다. 예를 들면 내가 김일성 원수님 초상화를 매일매일 정성껏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초상화를 정성껏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뭐 제가 김일성 원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뭐 앞으로 뭐 저는 어떻게 해서 뭐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상 비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허상 비판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상 비판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그 허상 비판 때문에 저희 이제 그
그 학급 사이도 좀 이렇게 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그거를 상당히 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저의 친한 친구들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허상 비판할게. 그리고 그 애는 또 다른 애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허상 비판할게. 서로 이렇게 사전에 사전 약속을

하고 이제 화상 비판을 하곤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뭐 생활청화 할 때 뭐 저희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참 늘 그 생활청화 시간이 굉장히 저는 뭐지? 늘 이렇게 의문? 뭔가 물음표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세금 없는 나라, 무료교육, 무상치료제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떠들거든요. 그런데 비판 무대에 올라서게 되면은 뭐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이 막 화상 비판을 하죠. 그때는 정말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는 이렇게 무대에서 있지 해서 저는 이렇게 머리 숙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화상 비판 무대에 올라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숙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책하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이나 리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늘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가로 돌리고 이렇게 가로 돌리고 눈을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 깔고 있어놔서 늘 선생님한테 정말 안 먹을 욕을 이제 더 먹고 있는데 한 번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 되면 그게 보통 10분 내지 15분인데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소학교 때도.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학교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학교에 간다고 가방 싸가지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오곤 했어요. 정말 학교 가기 싫었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더위를 지날 때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단단하게 키워낸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 토요일은 8월 한 달 동안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낸 나 자신을 한번 다정하게 토닥여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잘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힘겨운 여름을 이겨낸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계절에는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결실이 가득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시원한 토요일 오늘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8월의 마지막 주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시간 중에서도 아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라도 지출을 막으라 라는 한 유명인의 말이 있었는데요. 어떤 경제 전문가는 나를 변화시킨 아침의 사소한 행동 10가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침을 위해서 밤부터 준비한다. 둘째,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일찍 일어난다. 셋째, 매일 반복할 습관을 만든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몸풀기를 한다. 그리고 그날의 할 일이나 다짐들을 기록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 포옹한다. 일단 샤워부터 한다. 오늘 일어났으면 하는 일 세 가지를 떠올린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인터넷을 켜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은 매 아침마다 그리고 이 귀한 새벽 시간 무엇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깨어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매일 아침,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했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의 찬송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탁월한 길을 보여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마음과 시선과 길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가장 좋은 길, 그 가장 탁월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참 즐거운 노래를 그리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이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실패 원인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첫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과도한 자기 비하, 즉 열등 의식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째, 목표가 없는, 없으면 그 실패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계획성이 없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지름지를 선택하는 거. 정도를 가야 돼요. 새치기 치지 말고. 여섯 번째, 어리석게 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기세요. 일곱 번째, 자기 것을 거부하는 것. 여덟 번째,

0: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 제임스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 Yes, no, way.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Spirit of prayer is better than season of prayer. 기도하는 마음이 잠시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는 승리를 하게 하지요. 기도는 능력을 가져오게 하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임금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 자체가 40일 금식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김성혁 형제가 올려드리는 고향을 위한 기도로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당부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올리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다. 아멘. 국가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라고 하셨으니 세워진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국민과 국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의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북한의 고향인 김성혁 형제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뢸 때 하나님께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0: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더 이상 싼 값에 내보내지 않겠다.
1: 네.
0: 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하면서 기존 해외 파견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근로 조건도 그렇지만 파견 규모를 늘리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조건을 좀 협상하려고 하면은 이 조건이 좀 더 나아지면 규모가 그 이하, 더 커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된 내용일 수 있잖아요.
0: 근데 네.
1: 이게 최근 새롭게 확인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헐값 파견에 북한 당국이 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사람을 적게 보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다시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남는 것이 적은 사업,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조건이 좋고 혹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을 더 많이 보내겠다라는 뜻이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과거처럼 해외에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게 혹은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낼지를 국가가 직접 이걸 따져봐서 손익계산서를 해서
0: 네.
1: 맞춤형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일리 취재에서는 이를 선별적 확충 혹은 국가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이 노동자 파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이 북한 내부에서는 파견을 좀 더 보내려는 실제적인 준비가 좀 있나요?
1: 네. 계속적으로 인원을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2월에 9차 당대회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6월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동당 경제부에서 해외 노동력 진출을 늘리라 라는 그 방향이 이제 하부에 전달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내각 대외 경제성, 그러니까 대외 경제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내각 기구를 거쳐서
0: 네.
1: 각 성 기관 그리고 중앙 기관, 대외 건설 회사 등에 해외에 보낼 후보자를 뽑으라 이런 과제. 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현지에서는 아 그럼 누가 보낼 것인가를 사람들 이제 선발하는 그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을 내보낼지는 국가 비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지만 이게 기관별로는 수백 명에서 혹은 많게는 수천 명씩 후보자를 준비하고 여기에 따라서 원래 이제 명단을 준비하잖아요.
0: 네.
1: 누가 보내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 준비 상황,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파견을 할 때 이전과 달라진 점을 꼽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의 통제라든지
0: 네.
1: 이 관리의 영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히려 약간 촘촘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1: 그런 식의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좀 잠깐 드리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무역회사나 기관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먼저 일감을 확보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약간 이 중국 기업하고 북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 같은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노동자 몇백 명을 보내달라. 라고 하는 이제 요구하는 그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먼저 만들고 북한 당국에게 사람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 약간 수표를 받는다, 사인을 받는다 그런 형태였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중앙당이 어느 나라와 어떤 분야의 노동력을 보낼 것인지를 약간 큰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외 경제성이 그 방향에 따라 기관별로 사람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부로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소유통 표현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회사가 외국에서 일을 잡아서 사람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국가 간 협력 사업에 노동력을 묶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약간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0: 것처럼 이 해외 파견의 주도권이 예전에는 개별 회사에서 이제는 국가 체제가 더 갖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통제가 좀 더 확실해지는 네. 구조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돈이 되는 사업 그리고 이제 보내면 그 국가와 어떻게 하면 더 촘촘하게 엮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보고 아 네. 이 정도 보내면 되겠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선발해라 이런 방식이 좀 더 이렇게 더 우위를 자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북한 당국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0: 일단 러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생각해보자면 네. 지금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그쵸.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정복한 그런 땅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재건 사람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고 무슨 식당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값싸고 일을 잘하는 북한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요. 동시에 북러 관계, 과거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당연히 북한이 노동력을 확보해서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주택이나 공장을 짓는 민간 건설 인력, 이게 대외 건설 관련 기관을 통해서 조직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 또는 전쟁 피해 복구와 관련된 인력은 오히려 이제 군이라든지 특수기관들 사람들을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 인력하고 네. 군 인력이 합쳐서 이제 러시아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인력이 러시아에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가 차원으로 다시 보면 중국으로 보내는 노동자랑 러시아로 그렇게 보내는 노동자의 성격이 많이 다르겠네요. 그러면.
0: 네. 중국은 이미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반이 좀 상당히 만들어져 있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봉제라든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산물 가공공장
1: 네.
0: 그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 좀 관리체제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약간 집단적인 생활, 집단적인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가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면 기존 노동자를 교체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력을 넣는 것이 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쉽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북한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 그 고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손이 빠르고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조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생산실업이 많거든요.
1: 네.
0: 그리고 대량으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조, 가공 분야 인력을 다시 늘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산업도 융성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이렇게 저희가 중국이랑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0: 네.
1: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도 이 파견을 확대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0: 지금 그 노동신문이라든지
1: 네.
0: 북한 매체를 보자면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봤을 때 베트남이나 혹은 뭐 이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국가가 국가 간에 혹은 체제가 체제 간에 당대 당의
1: 네.
0: 협력 사업을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극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중국의 러시아 중심이었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거기하고도 이제 외화나 혹은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의 공공화를 꾀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그쪽 동남아시아에 네. 보내서 동남아시아 국가도 융성하게 만들고 또한 벌어들이는 외화라든지 또는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혹은 북한 체제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수 있다라고

0: 극복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동남아시아랑 관계 개선, 그 해외 파견 노동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참 주목을 하고 있고 네. 한데 이게 북한의 이런 변화의 바람 중에 혹시나 네. 파견되는 그 실질적인 주요 인사들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0: 네.
1: 북한에서 그들을 대우하는 시선이나 자세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이제 노동력을 하나의 국가가 배분하는 대외 경제 자원처럼 본다.
1: 아.
0: 어떻게 보면 더 도구화 될 수 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서 필요로 해서 보내는 돈벌이 수단이라든지
1: 네.
0: 혹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너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도구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개별 관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이런 사업기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외화를 버는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나라가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 중앙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예전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국가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욱더 북한 노동자들, 해외 나가는 북한 노동자들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옥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자원의 개념이나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 건
0: 네.
1: 국제사회에 없는 시선은 아니지만
0: 네.
1: 그 기반에는 사람이라는 거를 당연히
0: 네.
1: 그 기본값으로 알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의 이런 시선에도 변화를 좀 기대하기는 아예 어려운 걸까요?
0: 그러니까요. 이 북한 당국이 최근 해외 인력 파견을 설명하면서도 단순히 외화벌이보다는 이제
1: 네.
0: 대외 경제 협력, 기술 인력 교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뭐 대외 사업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파견을 단순히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0: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처럼 북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나라에는 더 많은 인력을 파견하면서도 더욱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영역을 또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북한 노동력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촘촘하고 어디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어떤 취급을 나가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1: 네.
0: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 무엇보다 이런 변화가 움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목이 트이고요. 복음의 그 길목 또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성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이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배신하는 생각, 어두운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생각 마음 속에. 사탄이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호흡이니까. 그렇죠? 예.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걱정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하시게 하라.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거리를 누구한테 또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또 맡기라는 거예요.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 먹고 마셔야 살지만 우리 속사람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새 힘, 에너지를 받아야 내 영혼이 약동하고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어 몸도 강건해지고. 알면 뭐해요? 순종해야지. 존 낙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존 낙선은 누구냐면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존 낙스가 피의 여왕 메리라는 그 잉글랜드의 여왕이 있었어요. 이 메리 여왕이요, 얼마나 여자가 독해요. 아이고, 이 여자가 앙시

0: 돌풍은요, 무서워요. 이 메리 여왕이라는 이 여왕이 천주교 신자예요. 예. 개신교 신자들, 이 장로교, 이 기독교 신자들을 수시로 처형을 해요. 그래서 별명이 피의 여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 낙수도 이 메리 여왕에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존 낙수가 처음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도 붙들고 그때 처형당하니까 도망을 쳐요. 저 프랑스로, 파란으로, 네덜란드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영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자. 가지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를 해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요. 그때 이 메리 여왕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수많은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리고 결국 메리 여왕이 이제 끝나고 존 낙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 영국이 새로워지죠. 그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위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예. 무릎 위에 놓인 나라. 무릎이 뭘 가리켜요? 기도를 가리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의자보다는 무릎으로, 우리도 그랬잖아요.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의자는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나라, 즉 기도 위에 있는 나라가 무기 위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목숨 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결국 그는 승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릎 위에 놓인 인생,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무릎 위에 놓인 가정, 하나님의 그 가정 결국은 승리케 해주십니다. 무릎 위에 놓인 사업, 무릎 위에 놓인 교회, 무릎 위에 놓인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가정을 보호해주고 가정을 살려내고 기도로 우리 자식들 살려내고 아내 여러분, 덜렁덜렁 그게 뭐예요? 남편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해보시라고. 한나처럼.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더래요. 다 돈으로 보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발만 앞서가면 되거든요. 돈 버는 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렵죠. 눈이 닫혀서 그래요. 한번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기도응답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늘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최대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 황해도가 5에서 5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목포와 부산이 26도, 광주와 여수가 25도, 서울과 포항, 대전, 대구가 24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2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21도, 강계와 함흥이 20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와 제주가 32도, 대구와 부산, 여수, 목포가 31도, 서울과 포항이 30도, 춘천과 대전, 개성이 29도로 보이고요. 강릉 27도, 신의주 25도, 평양과 강계, 청진이 22도, 함흥 21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찬양 전에 함께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기도의 무릎 위에 놓인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깃발을 담대하게 거머쥐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내가 누군가? 그러기 어느 철학자가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라.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두 번째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야. 식성도 알고 코고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애들이 막 자기 엄마보다는 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알 거예요.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를 가나. 그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중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표를 달고 댕겨요. 우리 극동방송도 예외 없이 자기 명찰을 달고 댕기면서 그걸 가지고 대문은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오늘 얼마나 아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대평가를 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소평가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쌍둥이가 태어날 때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어디가 다른 점이 있는 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또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만 가지고 안 되면 장로까지 붙더라. 원로 목사까지 붙고. 근데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은 참 이름 부르기가 좋지요. 조장로님, 홍장로님, 원로 목사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명함을 교환하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직함이 빨리 통해요. 오늘 스스로 내가 누군가. 어떤 때는 자기 호칭이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리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대왕이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삼았으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의 결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박해도 받았고 어려움도 당했고 그렇지만은 콘스탄틴이 국교를 삼았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조롱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어느 직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될 때 깜짝 놀라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시작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 정도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옆에 동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첫째, 돈 벌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세 위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내 스스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 느꼈어요. 성도들의 첫 번째 대목이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Christian's unique title. 우리가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People of God.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반장만 뽑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뽑는 것도 명예요, 영광일진데 하나님께 뽑혔다고 하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나도 하우스보이인데 하나님이 뽑았어. 그러니까 내가 자연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뽑힌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다 누구의 은혜나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거 다 지나간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뭐 놀던 때 다 지나갔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죠. 옛날에 하던 풍습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대속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속죄, 회개,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말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나를 찾아놓고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이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입었어. 우리 옷 입을 때 몇 가지 입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의 팬티를 입어라. 자비의 바지를 입어라. 겸손의 난닝구를 입어라. 온유의 코트를 입어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거기다가 외투 하나 걸치면은 두루마기 하나 걸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돼서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안 계세요.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로 아들이 된 거예요. 야, 뭐 어느 큰 회사에 보니까 그 집이 딸들만 있어서 자기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으니까 그 양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자가 완전히 호족에 등록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가졌던 거. 우리가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런 평화를 모르면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지난 30년, 3천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이 3천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형제들이 나이가 좀 차이가 있으면 싸움을 안 하는데 한 살 차이나 두 살 차이만 되면은 얘들 자라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별다를 것 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피의 욕망이 있다고 그래요. 과시의 욕망, passion for pageantry, 소유의 욕망, passion for possession, 내가 가져야 되겠다. 어린애들 보면은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본래 이게 형 장난감인데 동생이 자기가 가지려고 안 뺏기려고 그러지. 여긴 뺏으려고 그러지. 아주 이렇게 형이 한번 쥐어박으니까 얘는 또 울면서 쥐어엄마한테 가지. 이게 인생 삶의 모든 게 싸움, 또 싸움, 화해, 싸움. 그래서 소유의 욕망, possession for, passion for possession이라고 그러죠. 보호의 욕망, passion for protection. 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목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보호의 욕망. 네 번째로 이익의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Passion for profit.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 처녀가 시집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짓말. 노인네가 일찍 죽고 싶다고 하는 거짓말. 뭐 또 한 가지는 뭐더라 하여간에 그런 거짓말이 있대는데 이익의 욕망. Passion for profit. 다섯 번째로 애국의 욕망. Passion for patriotism. 그런데 인류에게 여섯째 피가 꼭 절실히 요청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평화의 갈망. Passion for peace. 기공할 새 무기를 개발한다고 전쟁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위험도를 높일 뿐이라고 했어요. 요새 이따금씩 텔레비 틀어보면 벤허가 자주 나오더라. 벤허. 벤허.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벤허라고 하는 허. 그건 last name. 씨. 이름이요. 저 성이요. 성. 그 허 씨의 웨어들이라는 뜻입니다. 벤허. 그래서 이 허 씨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던 가문이에요.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고 부임 축하 행진이 벤허의 집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벤허의 누이 동생이 이렇게 보다가 허물허물한
개화장이 하나 떨어져서

총닭 뭐 총재 뭐 이제 총독 머리에 떨어졌어. 참 부주리의 사고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개화장 하나가 떨어져서 총독 머리에 맞았습니다. 총독을 수행하던 거기 장교 하나가 있었죠. 메세살라라고 하는 장교. 그는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와 벤허의 애인을 다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벤허를 노예로 팔아 게리선에 노를 젓는 중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벤허는 노예를 이용한 군용선의 사령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게 시작했습니다. 배가 해적선에 습격을 받았을 때 벤허가 그 사령관을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생명의 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식에 우리가 왜 반지를 교환해요? 신랑이 자기 반지를 나한테 줄 때 내가 물어봅니다. 이 반지가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느냐? 어저께 신랑이 뭐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하더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신부의 손에 끼워줬어. 내가 신부한테 물어보면 신부도 오늘 하나님한테 맹세한 맹세에 무슨 물건이 있느냐? 반지를 주더라고. 그거를 신부에게 물어봤어. 이 반지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 거기도 네 그러더라고. 남편한테 끼워줬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에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부터는 두 몸이 아니야,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내가 양자가 됐으면은 형님이 고난받을 때 나도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의 책임이 내가 두 번째 대지를 잡아봤어요. Christian's responsibility.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을 거예요. 책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Be holy.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Be humble. 그러므로 나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Be patient.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Be forgive.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Be thankful.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찬양하고 살으라고 그랬어. Be praiseful.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가슴으로 나오는 찬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찬양대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콩나물 대가리 잘 몰라. 그런데 저기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찬송 부를 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하면 그 찬송 부르나 마나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은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자질로서는 넓은 폐, 기억력, 큰 입, 많이 연습 등이 필수적이었지만
가슴 속에 감동이 없는

찬송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찬송도 가슴으로 부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2대 의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삶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성도면 크리스찬이면 예배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부의 체험을, 신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에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다 그 입술에다 지졌죠. 그래서 내 말이 고운 말, 하나님에 대한 말, 복음에 대한 말, 그래서 이 입술이 변했어요. 욕하던 입술이 사랑으로 대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입술로 변해져. 이사야가 둘째, 자기 부족을 깨닫고 굴복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넷째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예배를 빼먹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 된 사람이야.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했을 때에 절대 신의 주권과 나의 종속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Lord of all creation.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탕 수습반에 저 밭에서 일하다가 주일만 되면 매 맞고 교회로 갑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봐야 됩니다. 엄청 매를 맞고도 교회로 가.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주인이 매 때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주인이 그 사탕 수수밭에 예배당을 지어줬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가서 일하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만큼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래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활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Christian have a gauge. 게이지가 있어.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 게이지. 그거로 뭐 돼가 있고 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쌀 사러 갈 때 나 석대만 주세요. 그럼 대로 나 서말만 주세요. 그럼 말도 따져. 그게 게이지라고 그러지. Measure by.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준을 줘서 하나님께서 평강, 감사.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한다면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은 이런 평화요. 들어보시겠어요? 오 평화의 모퉁이 돌 되신 아기 예수여, 화가 치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키고 상한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빈부로 나누어지고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에

0: 평화를 나타내는 한문이 있어요. 한자가 있는데 화자가 있죠. 거기 입구자가 있습니다. 속에 밥이 있다는 뜻이죠. 거기 화자는 벼화자라고 그러는데 구상으로 보면은 경제적 평화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안자가 있어. 평안이라고 하는 안자는 지붕 아래 여자가 있다는 얘기요. 그거는 사회적인 평안, 가족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평자가 있어요. 평자. 평자를 보면은 한자에 두 심장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구상으로 평화의 이념을 나타내는 거래요. 이는 평화를 가지려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이좋게 공존하여야 한다는 뜻. 사람들이 지혜적이고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종류의 평화가 있다면 개인적인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 개인적인 평화. 두 번째로 평화가 있다면은 공동체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영국의 시인인데 그가 비파의 노래를 이렇게 써놨어요. 1년은 봄, 때는 아침, 아침은 7시, 언덕 기슬에 이슬은 방울방울, 종달새 날아오고 달팽이 가시나무 위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 세상 모두 태평하여라. 그래서 공동체 책임이 뭐냐? 교회 안에서 평화, 직장 안에서 평화, 가정 안에서 평화, 정치 안에서 평화. 그렇기 때문에 빌그램 목사님이 전쟁으로부터는 결코 평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 전쟁은 빈곤과 불경기와 권고와 증오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평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은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에 우리 주변에 다 평화가 깃들이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에 제자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죠. 안디옥의 이름이 아니고 침례 교단의 이름도 아니고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줘도 예수의 이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 전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더라도 교회에게 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내가 누군가?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 내가 누구요? 찬양대요. 내가 누구요? 장로요. 내가 누구요? 집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성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0: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나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요,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햇빛이니 시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해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에 들어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저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 근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던 200만 명 노예들입니다. 하나님은 뿌리까지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헌법을 제안하시고 그들과 합의를 통한 계약국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율법, 즉 하나님의 헌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깨닫는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의 능력에 대하여 항상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건국 즉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처할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피라미드 건설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노예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왕 파라오들의

0: 웅장한 무덤을 짓기 위하여 채찍맞으며 피와 땀과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궁전을 지으라고요? 도대체 어떻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집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집이었습니다. 죄사함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만남의 집, 회막이란 이름을 가진 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그려주신 그 집은 놀랍게도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성막이라고 호상하게 부르기는 하지만 30평 넓이도 채 안 되는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성막이나 성전 같은 건축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한 집, 견고한 하나를 이루는 큰 집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How Great Thou Art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요, 순종하며 삶으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다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뽑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3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느고 왕이 여호아스를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느고는 유다 백성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느고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엘리야김의 형제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붙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빼앗아 바빌론으로 가져간 다음 자기 왕궁에 놓아두었습니다. 여호야김이 한 다른 일과 그가 한 역겨운 짓과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8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값진 보물들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 뒤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친척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1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완고해져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악한 것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젊은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젊은이까지도 죽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습니다. 늙은이와 병든 사람까지도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벌을 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값진 것은 모두 가져가거나 없애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살아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서 자기와 자기 자손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바빌로니아를 물리칠 때까지도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곧 그곳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므로 땅의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는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 글로 적은 칙령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포한 칙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온 나라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에스라.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도 주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이웃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은기구와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과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칠 예물도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원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꺼내왔습니다. 그 그릇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와서 자기 신의 신전에 놓아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재무관리인 미드르닷을 시켜서 그 그릇들을 꺼내오게 했습니다. 미드르닷은 그것들을 낱낱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세스바살이 넘겨받은 것은 금그릇 30개와 은그릇 1000개와 칼 29개와 금대접 30개와 다른 은대접 410개와 그 밖의 그릇 1000개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을 모두 합하면 5400개입니다. 세스바살은 포로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디아의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의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 집안의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의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의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의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의 자손이 640명이요 부베의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의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의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의 자손 곧 히스기야 집안의 자손이 98명이요. 베세의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의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의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의 자손이 95명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랴앗 여아림 사람과 그비라 사람과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의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예수와 집안의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0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입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의 자손이 74명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아삽의 자손이 12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139명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와 하수바와 다바옥과 게로스와 시아하와 바돈과 르바나와 하가바와 악굽과 하갑과 살메와 하난과 깃델과 가할과 르아야와 르신과 느고다와 가삼과 우사와 바세아와 베세와 아스나와 무우님과 느부심과 박북과 하그바와 할훌과 바슬룩과 무히다와 하르사와 바르고스와 시스라와 데마와 느시아와 하디바의 자손들입니다. 솔로몬의 종은 소대와 하소베렉과 부르다와 야알라와 다르곤과 깃델과 스바갸와 핫딜과 보게렛 하스바임과 아미 자손입니다. 성전 종인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이 거느린 종의 자손 중 돌아온 사람은 모두 392명입니다. 그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가문 사람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의 자손인데 모두 652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는 하바야와 하꼬스와 바르실레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여자 쪽 집안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집안 기록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의 자손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 바친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무리의 수는 모두 4만 2,360명입니다. 그들의 남종과 여종 7,337명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도 200명이 있었습니다.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입니다. 그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각 집안의 지도자 몇 사람이 특별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데 바쳐진 것입니다. 성전은 전에 있던 곳에 다시 지어질 예정입니다.

걱정이었습니다. 그들은 6만 1천 다릭의 금과 5천 만의 은과 제사장을 위한 옷 100벌을 바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 종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단은 모세의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뒤에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기 기간 동안 날마다 정한 수대로 희생제물을 바쳤는데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번제물과 달의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제물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온갖 절기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도 바쳤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돌 다듬는 사람과 나무를 다루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일을 시켰습니다. 시돈과 두로의 여러 성에 음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고 레바논에서 요빠 항구까지 백향목을 실어 오게 했습니다. 그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을 뽑아서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은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호다위아의 자손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나닷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형제들로 모두 레위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죠.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오디세이아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험을 그린 영화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흥미로운 장면 중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배가 험난한 바다를 지날 때였어요. 세이레인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뱃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아주 달콤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요. 누구나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게 될 만큼 달콤했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이 노래를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부하들의 귀는 모조리 막게 하고요. 자신은 배 중심의 튼튼한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단단히 이르고요. 결국 이 밧줄에 꼼짝없이 묶여있던 덕분에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무서운 유혹의 바다를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 장면들 어떻게 촬영했을까 궁금하면서요. 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의 얄팍한 의지나 결심만으로 버티기 힘들 때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꽉 잡아줄 튼튼한 밧줄이 필요하겠죠?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말씀의 밧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밧줄 말입니다. 네, 때로는 이 밧줄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요. 결국 이 밧줄 덕분에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리톤 우주호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하면서 모닝 브레이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영화 장면 중에 세이렌이라는 존재들이 이 주인공들을 유혹하는 장면 함께 나눴는데요. 이 세이렌이 불렀던 노래가 아주 기괴한 음악,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를 흔드는 이 유혹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죠. 위협적이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한 달콤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죠, 구분하기가. 내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소리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더 바짝 동여매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이야기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서울대학교 찬양 선교단의 성도들이 행진할 때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꼭 묶어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든든하게 연결되어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스 퀄텟의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예약을 하고서 찾아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의 사장은 참다 못해 심리학자에게 컨설팅을 받았고 그 결과 무단예약 취소율은 30%에서 10%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을 할 때 혹시 변경될 경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는데 이 말을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형식으로 바꾼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공연이나 콘서트를 홍보할 때 포스터에 관람료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써서 가장 중요한 이 정보를 왜 포스터에 빼놓는 것일까요? 사실은 고객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갈 마음이 있는데 금액이 궁금한 사람들은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QR코드 검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본 사람들은 실제 공연을 예매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단 한마디 말이라도,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직접 하도록 개입시키면 실제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개입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돕는데요. 매일의 묵상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온몸으로 적용하고 있는 믿음인지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믿음보다 행하는 믿음이 훨씬 더 적은 게 사실인데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심장을 뛰게 하고 온몸으로 퍼져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준비했습니다. 마치 가뭄에 타들어가는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듬뿍 내린다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에 촉촉히 젖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메마른 우리 영혼에 흡족히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과 원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이대기의 편곡된 찬양. 마지막으로 합창곡입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들을게요.

설원이라는 중국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지만 의심이 많아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 독을 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우는 조그마한 벌 한 마리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형편에 따라 잘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동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에 달렸고 부자가 되는 것도 벌어들이는 금액이 아니라 얼만큼 저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박식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진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6세기 철학자 미셸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은 끔찍한 불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대부분은 사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도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몽테뉴의 말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12%는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고 10%는 기타 범주에 속하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실체가 있는 걱정은 8%에 불과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니 염려에게는 여행이나 떠나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길을 걸으십시오. 평강의 주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 나라의 평강으로 저를 채우소서. 모든 때에 모든 길에서 어떠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행동했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또 백세에 난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머릿속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뤄내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을 기울이고 있는지, 머리로 따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며 축복의 축복을 받는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중구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메뚜기 인생, 독수리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커너먼은 인간의 생각을 결정짓는 강력한 원리가 프레임 효과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좌우를 분별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지요. 큰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두 명의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집도의입니다. 첫 번째 의사가 말합니다. 환자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명 중 9명은 깨끗하게 완치되는 수술입니다. 환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수술하다가 10명 중 1명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환자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두 의사가 전한 정보는 사실 100% 똑같습니다. 단 1%의

오차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날 아홉 명의 초점을 맞추느냐, 죽을 한 명의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웅장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찍는다. 그런데 공원 한 귀탱이에 작은 쓰레기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풍경 전체를 넓게 담으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원 사진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를 쓰레기통에 바짝 줌인해서 찍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진은 더러운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원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틀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비를 맞으면서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다 망쳤다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구나, 꽃들이 살아나겠지, 무지개가 저 비 끝나면 뜨겠지라고 기대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며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 끝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실까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0일 동안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밟고 돌아와 완전히 다른 보고를 내놓는 열두 정탐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같은 열매를 보았습니다. 같은 적들의 견고한 성벽을 마주했습니다. 같은 거인 아낙 자손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사뭇 달랐지요. 10명은 두려움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스스로도 메뚜기 같다며 절망했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고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환경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틀, 시선의 프레임이 문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환경에 갇힌 메뚜기의 눈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약속을 바라보는 독수리의 눈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이 독수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본문을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메뚜기 인생은 거인을 보고 자신을 해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보고 온 것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 땅은 실제로 기름졌고 성읍은 견고했으며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었습니다. 팩트 자체, 현실 자체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사실을 두려움의 프레임에 집어넣어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33절을 보십시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가장 뼈아픈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입니다. 누가 그들을 메뚜기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메뚜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적들입니까? 큰 거인 아낙 족속들이 와서 작은 이 점탐꾼들을 조소하면서 너희는 메뚜기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메뚜기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압제를 꺾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인이라는 현실에 압도당하자마자 그 찬란한 언약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스스로 메뚜기의 프레임을 덮어서 그렇게 자신들을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패배는 환경에 무너지기 전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먼저 무너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여러분, 원래 안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래 안 돼. 원래 이랬어. 아니지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어림없어. 절대라는 말 절대 쓰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뭐가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이 문제는 너무 커서 도저히 답이 없어.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현실 앞에 한없이 초라한 메뚜기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실제로 커진 것이 아닙니다. 내 시선에 하나님이 빠진 채 내가 보는 프레임이 문제로 꽉 찼기 때문이지요. 메뚜기 인생은 거인이 없는 삶이 아니라 거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규정해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만을 보고 그 문제와 나를 계속 바라보는 인생 반드시 두렵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요즘에 교회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이끄실 때 참 조금은 어색한 공동체의 구조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11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과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무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8명이지요. 그저 앉아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서 3명 앉아 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어요. 다만 깨어 있으라 명령을 받은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셉, 요한은요 조금 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한 시간 있다가 기도한 이후에 와서 보니 졸며 잘새. 마태복음 26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책망을 하세요. 즉 세 사람은 책망받는 이들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책망의 자리이든 어떤 자리이든 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들이 특별히 세 사람이었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실제로 복음서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함께 갑니다. 어디든 함께 갑니다. 끝까지 십자가 쫓은 이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여하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공동체인데 이렇게 구성을 하셨을까? 조직하셨을까? 그것은요, 나머지 여덟 사람이 책망받고 있는 세 사람을 주목하라는 뜻이지요.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직접적 말씀, 명령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마음에 새긴 이들입니다. 더 주님께 집중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당연히 존중해야죠. 교회는 그래서 소위 코어 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세워주신 이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해요.
어떤 이들이 존중받아야 됩니까?

0: 뿐입니까? 예,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는 이들, 기도회에 계속 참여하는 이들, 사실은 이들이 주님이 주목하는 코어 그룹, 핵심 그룹들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하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으로 힘든 환난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전개될 뻔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하나님 공동체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12명을 선별했고요. 그 가운데서 두 명은 탁월하고 특별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왜 특별하고 탁월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책망을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집중 또 집중한 인물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것은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보면 얼마나 이 둘이 헌신봉사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달라진 것처럼 모세의 몸종으로 끝까지 모세를 쫓습니다. 갈렙은 80년이 지나가도 자기에게 주어진, 청년 때에 주어진 약속 한 가지를 붙잡고 계속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세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존중감을 보였다면 이들 이렇게 행하지 않았지요.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 그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존중감을 보여야지요. 그랬다면 정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38년간을 광야의 거친 환경 가운데서 눈물 콧물 흘리지 않아도 되었지요. 아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교회 공동체는 메뚜기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기도하는 그룹, 예배에 소위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새벽에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주어진 직분,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의 발언권이 커져야 되고 그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건실하게 그렇게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1: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두 번째, 독수리 인생은 하나님을 보고 현실을 해석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확률적으로 보면 메뚜기 인생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메뚜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시선의 높이를 바꾸어 프레임 자체를 전환하면 됩니다.
1: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땅의 험한 현실을 모르는 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합니다. 땅 위에 거

하신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흙먼지의 시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대신 거센 맞바람을 타고 저 높은 창공으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시선의 높이가 달라지면 세상을 내려다보는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최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거인이 작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와 거인만 갇혀있던 좁은 자기의 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오직 나와 거인만을 비교했습니다. 거인은 저렇게 큰데, 문제는 저렇게 센데, 내 힘은,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작고 왜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초라할까? 여러분 보세요. 이 계산 백날 해보십시오. 아무리 두드려봐도 자기와 문제, 자기와 거인을 비교하면 결론은 뻔합니다. 메뚜기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렙의 프레임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거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한들,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보다 크겠는가? 하나님이 계산 안에 들어오시자 거인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눈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독수리의 높은 시선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죽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저 여러분들의 프레임에 받으시고 넣으시고 담으십시오. 그럼 끝나는 줄 믿습니다. 내 무능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현실을 해석할 때 우리를 짓누르던 거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무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둥바둥 현실 가운데, 오늘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랑감 같은 새임 주시며 이끌어 오셨지, 여호와 니시로 지금도 함께 하시지, 그리고 내 끝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대로 승리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프레임으로 보는 성도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인간이 닮은 것이 있다며요. 눈이 닮았답니다. 사자는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과 똑같이 넓은 대지에서 저 지평을 바라보며 그렇게 좌우를 살피는 인간의 눈을 갖고 있다 합니다. 다른 맹수들,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앞을 주목합니다. 근시안적으로 그저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맹수 중에 맹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자와 같이 당당할 수 있습니까? 시야 때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시야를 확립하면, 확보하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 인생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밥으로 바꿉니다. 결론과 같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는 옛 성경 개역 한글 우리말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거인이 이제 이 문제가 적어도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영적 목이라는 겁니다. 영적 자양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영적으로 성숙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지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거인은 나를 집어삼킬 공포의 포식자였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프레임 안에서 그 거인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할 최고의 조건이다, 이런 선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갈렙의 중심에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프레임으로 거인을 보십시오. 문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당연히 이 갈렙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장애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기회일 뿐입니다. 세상의 프레임은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삼켜지고 망할 것이다. 믿음의 프레임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내 믿음을 단련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은 삶에서 거인을 모조리 없애주는 그런 요술봉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거인의 의미와 용도를 바꾸어 버리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밥이 된다는 것은 고난이 쉬워졌다거나 아픔이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넘어뜨리려던 악한 상황조차도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영적 자양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보면 사람은 이렇게 독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끝났다. 이 거인, 이 문제는 나를 삼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독수리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합니다. 아니다! 환경은 나를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자라게 할 영적 양식이다. 가족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자녀들이 지리멸렬하지요. 보아도 참 약하디 약하다 이런 말만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프레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프레임으로 보면 다른 겁니다. 대단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의 프레임,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좌절, 절망, 세상의 프레임으로 나아가도록 그냥 놔두십시오. 내가 그리고 내 주변의 순식구들,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하나님 프레임, 말씀의 프레임, 언약의 프레임을 붙들도록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몇몇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러도 다 그 소리들이 묻혀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약속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갑니다. 왜? 훨씬 크니까, 훨씬 압도하니까. 그런 공동체가 독수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눈앞에 닥친 환경의 좋음, 나쁨,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믿음의 프레임입니다. 절대로 두려움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세상의 프레임에 좌절, 절망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환난과 위험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7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주간 여러분 앞길을

지금 막고 있다, 힘들게 한다 하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그 모든 장벽 앞에 결코 스스로를 메뚜기라 규정하지 마십시오. 땅바닥의 흙먼지의 시선을 뺏기는 메뚜기가 아니라 거센 바람을 아예 타고 상승 기류 삼고 창공 높이 솟구쳐 오르는 독수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인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인사드립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일상이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시간,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조리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려드리고 식탁 손님 모시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요리하시는 목사님, 김태용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먹는 건 저희에게 참 큰 기쁨도 주고요. 또 위안도 주고 휴식도 주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사실 음식 때문에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음식으로 행복해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건 맞아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은 여러모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음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목사님, 저희가 먹는 음식, 매일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것에 관한 논쟁이 이미 있었습니다.
0: 네.
1: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 즉 초대교회 당시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이 폐하여졌으니까 음식법들을 다 따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고 그냥 마음대로 인생을 즐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1: 그렇죠.
0: 거군요.
1: 네, 그것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6장 13절에 등장한 내용인데요.
0: 네.
1: 곧 뒷부분을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몸 역시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 맞고
0: 네.
1: 또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이고

0: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1: 네. 우리의 영뿐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들이고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무의미하고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그 매 순간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 네. 저희 몸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목사님.
0: 맞습니다.
1: 또 건강한 먹거리. 이것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0: 네, 그럼요. 사실 먹는 것과 건강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건강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까.
1: 그래서 더 함부로 먹게
0: 그렇죠.
1: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건강보다는 맛있는 거 위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 네, 스트레스를 풀기
0: 그렇죠.
1: 위해서 폭식을 하기도
0: 네,
1: 하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건강한 것보다는 좀 덜 건강한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목사님은 먹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신경 쓰고 계신 게 있으세요?
0: 네, 사실 저도 뭐 굉장히 고기 같은 거 좋아하고요. 또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맵고 네. 짜고.
1: 그래서 조금 이렇게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잖아요.
0: 네, 또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덜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저는 요즘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먹고 있어요.
0: 네. 그거 굉장히 좋은 건데요.
1: 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늘 요즘에는 물병을 갖고 다니는 걸 습관화 하고 있는데요.
0: 네, 네.
1: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0: 아, 네.
1: 좀 추천드립니다.
0: 네. 저도 한번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김태영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저희 몸을 잘 보살펴야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0: 네.
1: 오늘 소개해 주실 음식은 왠지 더 건강한 먹거리일 것 같다는
0: 네,
1: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1: 어떤 음식인가요?
0: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 중에 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1: 네. 뭐 계란, 두부
0: 네,
1: 이런
0: 네.
1: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0: 맞습니다. 오늘 제가 두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1: 아, 그래요?
0: 해요. 네, 두부는 아시는 것처럼 뭐 콩으로 만들죠. 이 콩으로 만든 두부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1: 아, 네, 네. 매운데.
0: 네. 매운데도 그 미국 사람들이 두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음식이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한국식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두부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강한 식재료인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도 콩을 즐겨 먹고 잘 먹죠.
1: 그렇죠. 여러 가지 조리법도 있는
0: 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꼭 두부로만 먹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재료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대표적인 두부와 또 콩으로 만든 된장 그리고 두유를 같이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김태영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이야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유가 들어갔다니까 참 또 생소한 것 같네요.
1: 네. 요리에는 잘 안 쓰기는 하지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그런데 정말 의외로 너무 맛있는 음식이 될 것 같아요.
0: 네. 두부와 된장으로 만드는 조리법에 두유를 넣으면 어떤 상승효과가 있나요?
1: 그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배가 되고요. 또 두유 자체가 농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농도를 잡을 때 쓰는 건 전분을 많이 쓰잖아요.
0: 네. 네.
1: 전분보다 두유를 쓰면 건강도 잡고 또 맛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0: 네. 농도를 조절해 주는군요.
1: 네.
0: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조리법 이름은 두유로 만드는 두부 덮밥.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럼 소개해 주세요.
1: 네. 사실 우리 라디오로 청취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쉽게 상상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쉽게 이야기하시면 마파두부 아시죠?
0: 네.
1: 네. 마파두부의 된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파두부와 비슷한 음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재료도 마파두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빼고 저는 부침두부를 사용을 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먼저 부침두부를 잘게 깍둑 썰기를 해서 기름을 조금 많이 두르고 충분히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부를 빼어주고요. 두부를 뺀 그 기름에다가 그대로 야채들을 볶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버섯, 양파, 애호박 같은 것들을 넣고 볶거든요.
0: 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좋아하는 네. 야채들 추가하시거나
1: 네,
0: 또
1: 맞습니다.
0: 빼시거나 하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뭐 파프리카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가지도 되게 좋아해요. 가지를
0: 네.
1: 기름에 볶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시는 야채들 이렇게 넣고 볶으시다가 다진 마늘과 다진 파를 넣고 이렇게 같이 볶아주시는데요. 충분히 향이 나올 때까지 볶아주시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물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0: 네.
1: 물을 자작하게 부어주고 거기에 된장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다음에 간을 맞추시면 되는데 간은 간장하고 소금으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유를 넣어서 농도를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0: 한 어느 정도 넣어야 하나요?
1: 물은 사실 굉장히 자작하게 넣어서 재료들이 어우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 농도는 두유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보다 두유 양이 조금

0: 더 많아야 됩니다. 이런 짜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파두부 같은 그런 걸쭉함이 나오게끔 네.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거의 다 된 건데요. 밥 위에 그 만든 소스를 부어주시고 아까 따로 노릇하게 구워서 빼놨던 두부를 위에다 올려주시고 파나 깨 같은 거 이렇게 뿌려서 장식해 주시면 아주 맛있는 된장 두부 덮밥이 된답니다.
1: 네. 두부는 부쳐서 밖에 빼놓고 네. 야채를 볶다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두유를 네. 붓고 된장을 같이 섞어 놓는 네.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어른들은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 네. 고춧가루도 넣어도 될까요?
0: 그럼요. 저는 고춧가루도 넣기도 하지만 청양고추로 넣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은 된장에다가 고춧가루를 섞으면 그 중국식 두반장 느낌이 확 납니다.
1: 네.
0: 그래서 고춧가루를 많이 섞으시면은 된장의 느낌보다는 약간 중식의 느낌이 더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어주시면은 된장찌개 같으면서도 칼칼하고 또 두부의 식감과 두유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고소함 때문에 사실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맛있게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저희 집 애들은 꼭 고기를 넣어야지 먹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고기도 좀 넣어도 될까요?
0: 원하시면 고기도 좀 넣으셔도 돼요.
1: 고기는 어느 시점에
0: 돼지고기
1: 좋을까요?
0: 갈은 거를 야채랑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1: 네, 그러니까 두부는 노릇하게 네. 부쳐서 빼놓고 네. 야채 볶을 때 네. 고기도 같이 볶고 네. 거기다가 된장도 넣고 네. 물, 두유
0: 네,
1: 네 이렇게
0: 맞습니다.
1: 넣으면 되겠네요.
0: 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건강 음식은 좀 맛이 없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자극적이지도 않고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고 정말 신선한 재료로 근데 드셔보시면 아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조리 과정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야채 다지는 거나 기름을 써야 돼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두부는 쉽게 썰리잖아요.
1: 맞아요.
0: 케이크 칼 네. 같은 걸로도 네. 쉽게 잘라지기 때문에 두부를 같이 자르면서 두부의 촉감도 한번 만져보게 네.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야채 써는 건 좀 위험한데 네. 두부는 썰어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1: 우선이 오늘 두유로 만드는 두부 덮밥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요리를 만들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이 요리를 만드시면서 주의하실 거는 간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너무 짜지 않게.
0: 네. 정말 실패하기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된장 자체에 웬만한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된장만 잘 풀어주셔도 간이 충분히 잡히고요. 거기에 조금 향을 더하기 위해서 간장하고 그래도 조금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만 조금 더해서 간을 잡으시면은 얼마든지 그 된장의 풍미가 두유랑 합쳐질 때 굉장히 증폭이 돼요.
1: 네. 한 번도 안 먹어봐서
0: 네.
1: 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0: 네.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네.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오늘은 두부, 두유, 된장, 덮밥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유도 들어가고 두부도 된장도 다 건강한 네. 먹거리여서요.
0: 네.
1: 먹으면 왠지 막 건강해질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오늘 목사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특히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신앙은 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특별한 행위들을 할 때 뭐 교회를 간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특별한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하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 한 끼 한 끼를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1: 네. 김태용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방송 들으시며 느끼신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돌보심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내성적인 작가라는 필명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감사는 당연함을 거두는 일, 공기처럼 여겼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일. 이 한 페이지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 감사는 놀라운 일에 크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구나라고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당연함을 거두는 순간 일상에 이름들이 붙을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이 은혜라는 이름이 일상이 특별해지는 감사로 가득 찰 겁니다.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